0: 매 보랑가 꾸징아 럭부시다
1: 디메베 아위 마스터치
0: 어
1: 아위 마스터 파시에다 남사디나 로디게 접린 전 타그릴
0: 티 니에 하고모도 부 꾸치 보랑가 럭부시다 응고
1: 지스 볼라 다 계란 됐시다
0: 어
1: 제방에 계란기 치지 좀 두고 디마 넘버 봐 디나 리아 로젠디게 테가 신 타그릴
0: 아 네
1: 디 볼라
0: 어
1: 저놈 고면 좀 두고 잡에 겁이야 네 바로 있는 심띵데 대번하라 대번하지 잠버 봐
0: 아니면
1: 수부게 네시드가 까까 좀 두고리
0: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씨 불안이 야주 쓰기 다 불안을 숨부 쓰여서가 응고
1: 개능 말 볼라 다 볼라 야고 잔하라
0: 요요 부
1: 볼라 바빠이
0: 어 부피 아
1: 뭐야
2: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0: 네 뭐라 알세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리라 맹가래 쪽마도
2: 오지 뭐 디니 가르스고래다
0: 어
2: 매 마셉 제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얘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0: Si morani, nye di jen se me. Di shida, nye rar xeo. Tiri nga jiri na lun ju chi du, pu ju tu ju.
2: Oh.
0: O pu di nga, ne shu gun jum tu be, zelun gomya di jen wadru che jung a.
2: Oh, le.
0: O pu di nyin je, pu kura nima na zi jibu shi ra yu si gi. Me mangu se ge yu ma cha. O dine, zelun gomya di jen gi, lop jung di che be ji la, a ne shi di bet da sang cha chin se ge du wa.
2: Oh, si.
0: Che zan tiri ne, 몽라니게 네시군좀 세야게 전룽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고 쓰도 안 뭐
2: 어찌보
0: 아
2: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0: 어어 야 뭐 쉬시 인다 알레니엘 견라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고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3: 저는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0: 오야 꿈 어 두스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부도 와게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2: 두스르베보
0: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2: 요요요
0: 샌띵네 누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하루시 하루 보
0: 아
2: 보가 구유관이라
0: 아지 계지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지
2: 말이지
0: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구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계지 말이 계지 말이지
4: 이다
0: 어시 엄지라
4: 내분이 그래 타스존스
0: 어시
4: 어시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네 차시 좋아 맨들이 최는 거 말벨
0: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좀 지하게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마질
4: 라 내시 군좀게 저런 검자라
0: 어어
4: 보라 이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난 고블레 내시 군좀게 저런 검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분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토리아 맹한게 톱만도 내수심불하조지
0: 창문소년아시이 멍대리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태부 켠이 지금에라
5: 난수 멍대라 가갸탕
6: 제리라 이치 남굴
7: 난수 멍대라 가갸탕
8: 제리라 이치 남굴
9: 在那么错 你去中国前在缺点成为同我这前半行呢天气人心气色有了样比赛也领气推举于不殿下明晚我记起了些了去把皮肤土西有些南路边色有咱们那边文静南街天气人心气色有皮肤南亚当不能有些起来开边我这南玩行呢推为托听忙皮肤起来给色有坦度呢天气人心气色有样式皮肤起呢吕布地堂里啊你次前不熟于不殿下
1: 乐死乐死既然红了学不行但没忙起我也和他从七里呀写了去把他配备够了但天晚配置起来给色有地呢咱们没被文字拿着呢天气人心给色有配置当然也搞不起个着了
9: 热热了
1: 他爹呀和他说呢跟孩子去哪了
9: 乐死了他跟着怎么去红了呀既然跟着学业了
1: 红了
9: 嗯既然给钱的天气人心给色有了呀不再给人给推出约着呗了这个托呢学习呢保质期死吧
1: 了红了아래뒤쪽에견해줘봐
9: 리라디어벨
1: 디저삼로도뉴멜
9: 레셀
1: 남규가서는실로리아클라스도남상디야린제이나아기쇼하지제표주시양봐
9: 제제
1: 아이날에뒤쪽에견해스니든제어삼류나
9: 뒤쪽유마유든제
1: 유마유든제나와디저저도뉴멜더도나리아가서는뒤쪽인부련교다한다텐시정신서규조마베
9: 제제
1: 디년남상표주제시유
9: 제잔
1: 오늘나와화다니요
9: 제제라키랑게고무능신체다데데생게망고치게디저스공구르발
1: 제제
9: 진네디신게수교리니네사실간보샤비나퇴주정부냥유베나와딘제용구르발라
1: 제제제
9: 정부토다중국전세캡대차회토네오주체바시기나퇴지정신기서유퇴기체베다규림나로리아퇴기기퇴주탄뷰제견린퇴주니반토카세브고고야다계시양서유냐사치아기퇴주린차비나디나로리아당나주미디탄리아뇌베규치망고치기베치급대난도갈
1: 아네러스러스다주딘제이브릴
9: 好了，
1: 这边其实是你了，第二的话，还是我都是帮助筷子的培训去对上吧，筷子收
9: 了
1: 吧。
9: 热热了。
1: 他的心肝里呀，俺多就很不接边的，
9: 我这下了，这下这下了。
1: 我就做一遍，他退休了不起。
9: 打钱是完了。
1: 打钱是免着什么的话。
9: 我那这下了。
1: 哦了，打钱呢，俺那最退休出来那里呀，培训起来给挺几个人心给所有给表个养眼角嘛来了。
9: 那我
1: 了。他的啊，表在给人给退休退了呀，老爹不，其缺个月不一拿了。
9: 那是那是，到第一天呢，我这徐斌呢，到明儿春节脱了预备，天气人心，给是就忙起去。前天给他团结说着，那说不算在他心给举起的很。提醒呢，当然做的最呢，还讲个邀约不是断。
1: 是是是。
9: 但一年嘞，当然做慕容科长去演戏，从你不用写几个，也让你给开门全部用眼给切图。但没事再说，再就给就去忙不是这件。天气人心，给是就第一呢，当然做请问的单位呢，还讲给再不用，等这算能断了。但其他些啦，去。규림나로리아서유디페주다는두세리다냠두다류비나로리미디웨차망고치코베나로리아주디삼바다케시투인진부키나팅지릉신키체시마륜베서유딘제페주나미나야류비디탕리아뇌스소야기닝가첨부유딘제시레샬
1: 아레러스러스다딘제르샬세시마륜베서유디나토시야고마체자아니디딘기다네부망고치기베용구유부다계시키랑기네고네부야고메베이나아니죄부시야소기쇼르규네부망고시라도와라
9: 오네지샬라
1: 다체나가남수투균서유티야니켄드베이나컨제스체제비게지예지치구유민기다도르드지아생기소양오저슌컨저도
9: 지지라
1: 지바라
9: 지지라
1: 다당부디비나아치문노부규제시도시우기
9: 응레세
1: 계시규제네부카베이나아대원능규문도와
9: 라是是是，
1: 他都因为呢啊，所有定的呀，内地所有为呢，也定不那样蛮多了。
9: 嗯，来来是来是，来是，当然是天气人心气，所有培训单位接了单位隔离呀，迷茫我去给天天了，他哪能买着罢了？当然是些了去呗，他隔离呀，天天了呀，那我想你还想给牛牛的，但也可能这些了，其他给我这些能心气，可是呀，你眼睛难过过没呢？我了他成农民呀，给特别一年的，人家定的呀，内地所可有买的作业里呢，大概七块的，开什么这是罢了？
1: 是是是，
9: 来是。但是他听起人心给是有点我来吃下味呢但迷茫我这个没事长了预备那我顶着用过药这的嘞比如个马轮呗是有顶着开不大牙面呢当然是可有给送给我来吃下味呢嘞提出呀我那就可有帮助水啊但提出水杯给人拿了呀给进来了忙过去他别去当我的什么可有送给他嘞那是有的是吧
1: 是是是了但可有送给水杯但变成了制作给军队批给了严肃成为制度呢但规矩那做不前边给几名两次过了吧
9: 这
1: 第一笔呢来变成批给蒙西银子现在地图里拖那些渣男物业
9: 我那他那热了但可有送给其他的俺做场面跟着热了俺那做场面的吃完冲着的国长节人女有贵可有送给吃下了呀女婿对能给成功的来学员了
1: 他那热了 但是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

0: 고치도 아니 자식 안 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에 던도 더나치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 동안에
2: 예 암라가 그 동안
0: 땅 안에 저거 떠져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나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봉문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샤나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디안 케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S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 Melan,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o do Mune Kulum, M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 Chibala
2: Yazi Yazio, Nebukit Nile Ya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imbada. 여럽 세조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시샤 먼저 디가 초라마 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제장님
5: 신부시도 초라마 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县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昔日出了名堂我堂，昔日给车点堂点在了托南去吧，学堂去路了，一路给孔县接过去，南国。谁能错？可能那么去七军军队西边能前底线出不是？下面呢，母团呢？
7: 现在给控制西北能前提信息难说。牛顿，以及城市里边的他，俄罗斯里边的，这里路就通的，开发工地租金伊拉，该区里边电线什么，越界的对嘛哇，规定过去的电线建立牛顿居民他叫我谈不约。 接了行动主义的动作了，空气、道路江西三对线。以上过牛顿的连接军西边，过来什么策略？你都解释个为所破译新北清藏西段。接了行动主义西的行动略，依据中高经验和重要的些。伊朗老地大人啦，农作记录与毛文改制，冲了起来，提升三位村镇。牛顿及潘的，可能马基别困难，给送了。
8: 第罗米尔前面的德基让其名呀，吉米些。牛顿罗尼伦巴纳，阿玛尼古尔基百位日月，缺个西克古要别穷些。牛顿基西北村里依旧是经典，可能特种人民德基强子没被轻装行李设计性。空推进多，帕亚坦阿玛尼基托拉空中浪。接着启动出江河中的松罗了。
7: 牛顿级派尔级别，许多策略员二级级部队，马级、帕米级别军部集团，马级、帕米级别军部人，提拖到牛顿内呢，经常提来东边三米处于，经常给三米塔，切瓦尼切差不大，穷瓦尼穷差别都比阿们级部的点贵些，特别不行了，空气阿不大，派尔尼级没不长的中初步人别。
8: 铁道局军人牛顿级阿玛尔王伯仁，开始听证明了，经常给错啊，中央高位的局人。牛顿级经常谈八大引领俄语别国人什么呢？罗宾准备国别罗宾西语。牛顿级阿妹，牛顿罗中年拖到罗宾级的爹爹罗宾的制度中，可能国人什么也考了考西边年年长度的。伊朗罗宾级人级牛顿呢？
7: 记录不当，日本人专门明显清晰多，定确些不定。阿妈看了一档切的，牛顿及日本农民队呢， 아메 뉴딩 로브다니 신랑디 김상 종월 로치 규치에 디치레 뉴딩 로브다르 마송월 김내니레 이낭 7만고월 아메 뉴딩니 김시 종경시 멤버시 뉴딩기 아구 웬린시바 진저 로브진기 숨지 로블리나 내가 지신 유배 뒤에 자구이 제보더라 아메 제일 최고 조제 조지 탐발로라 양기라 뉴딩와 로브다르 기배 달 고린 시미 로비 미구비에 로브중니에 타진 급제레 고란 로브 시도 코이 김도 대바지 뒤제레 뉴딩와 로미르 지주로 가버라 쿠르게 러브처라 코와 차신 야르기 튜엔 로브 시도 코이 뉴딩기 아마라 뉴딩 로브진도 개베 귀마당 제로 시도도의 루지리 지뢰 다와 초비에 치 나라 뉴딩 젠샤오 로브진기 숨지 로빈도 쇼바지 建桥路尼巴洛克别别着你做我亚历士多地以青泥里过你啦罗松吉吉索他学让其没把他罗平心不当错牛顿吉第一个一段加上第后边些归所破一日吉青泥里过他家里留意过别你南街里过来接别修理过他科普里以为日过来罗明街牛顿吉 仁义节青年人被过了三级节吧忙突起于了这个行动中间入局的记录了空气仁义节体的表现起来了第一图本来就是 is my friend or is true is my friend but my best friend is truth 别给多波罗托尼大家给主播音了亚历士多电影大家给主播音一样电影电影大家给主播上学音是体育吧日 티토네 코란 시소 섬로브식도 규르베 체취 데마 통독 제로 시동 조예 조주의 숨례 등카 뉴든기 계제리베 고르키 비립 증예부터 콩키 디난키 정리단 입실이 제베 된 하마후베 정인이 입실이베 시시에 위부 시신 티네 송아 콩키 입실랑 종치베 로다지에 텔레데니 뉴든기 리베 고바라 야실 시신 입지리베시제신루라치가라농수제티토라콩키오드리리이청리베팀게당디가일기입지리바웨웰탄이섭지사바탄입지사바소랑종시에급지레뉴딩라서지랑신딘베교도중신교도대치소코랑친리로규토기수지근더비케벌규베퉁예도송다군기치균용수랍살베 제로 시동 조제 조주립 지뢰 다와 시베 치 니시 게니라 뉴든 로브라 체모바 몸의 시치베 차긴 좀 제로 시동 조제 조주립 앵을뢰 다와 시바라 뉴든라 시름비에 민다토 제로 시동 조제 조주립 앵을뢰 야갈 로브타라 니엠 중얼디엔 로브테 고미자 터미드 중후에 뉴든야 터미브라 연신 주나 시로 제로 로니 마론 삼지링라 뉴든라 휴리버탄 위직바 노루지바 남제르과 제기 촌에 응알 중만용에 야춘중 뒤지레 뉴든 로니 생아담에 뇌미 콩기 변주에 제미 지라 진기에 뇌든카 차디 사르 디니에 타우쥐 도바디 변아 초디기 고르에 갸준타 제디 초디기 링세 디중 장기 치체베 체다 치중의 체소 상마 차디 사기 지도 제로 시동 조제 조주립 뒤뢰 내염 시비에 덮기

남숙 파도 티다위 편준 제리 집에 휴식 용접도 내유바 자주체 내유진기 휴티 내비 춘이 군대 구슈 댄수도 댄는 파바디더라 외부다 외부에 편준 용접 제구리 지진 구슈디니 대단하기 뷰대기 사장다 장도도 접진 대단하기 파다기 랑니 유타 도도도 접시지 지주 내유진기 댄순들이 댄에 Tetan tibye nidun mangu shik tajie. Bena, kama toba jurin ki chanup ta, jazu pindim. Se dadak ki kor gyu. Dawe kori tursang gyu ki nangzui ta se shi chepa dawe. Shungzum ti nidun cilik shimjik tiye jeji zunzi la kyurdu ju. Inang, Europe cilik wuchwe, kong ki ngui su ki parda shindurungwe par ki nubba shibye dawa kye minimbar. ngarshin tiga irgi tegan rikdu chebali chungwe chikuru gyuju ki shukribe shungnu kelembini. Tedanang, tini kyun ki nyudun ki gyundin gushu la dunga chebe kiksuma gyuru. Jino chikdong tu yagubji kudu lor, nyudun chen chao ni lundun tu song ni gyezang ngulur sobe tatoba chede si shung ki lege gyin kuru. Jino chikdong tu yagubji kogu lor, chigib tatoba ra gyuru. Korang kone tini, 지루 치도 등의 주민 지구류의 파도디에 뒤질에 뉴든 뼈부이나 서시 있기 용법장 유비에 소화 주어죽 디마르큐로 코네 디토와 콩기 무유로비에 리추 토르당디에 레가 짠리의 지미급의 재진 롱의 주문 중에 니튼 타우쥐 지도부 중 지루 치도 등의 주민 숨러 뉴든 예상 롭송기 주시로 담 디지수 콩 구식의 파도 로리시 코사 텔담 제로 칭동 두자 주민 안으로 제모 엔 나이 콩라 조시이 초로 자르신 콩니 인지 로규 토도 키리길에 준 키니 코민디 토비에 미코는이 이낭 뉴딘 기 세면이 텐디 기부식만이 콩다 레보 니드 니기 수 차리사 서주시비에 왕세 추리 제비에 티 콩기 미지 퇴주 망점 초라도 당 세번디 격업 뉴든 기 니루 미즈베 랑시 니바테 양결 윈숨 기 치릉바지 시규니 바 토르데 셈 데와 니베 치도 센죽도 뉴든 기 이주 추루라 접스 시바 마세 사주 기 공된라 세직도 슈에 지르 치동 등의 니스브류로 뉴든 런던 니 구시 공기 치가르 시바 게딩 예시자 디가 엘리 중체세나 티니 다 키진 기 타긴도 랑바 인베소 시시보다 공기다 동디다 매버디 미남지 아니 시시도 지바 니 미시며 윤장 니가라니 소남니의 세무집의 집시기 뒤주노 카도 잡에 동안다 다른 도비의 뉴집기 치고 최버잡니 겐륜기 소멸증니 응알신 통모두비의 집시도 녀보워 시 대달 매버지 뉴륜기 토르디 토도 직디도 부시 꾸유디 제국균기 조아미라 기다위 기부청부식 총무라 뛰어양 조시안 시 구유바지 뉴준신의 로자도 뛰주 송지 콩기 중로디 유럽링 친다 어리 자르빈기 실두 로마남 규디 중고로 달바이노

0: 在南朝，产地里头，天地现在能在对面立前去南团仓吗？徐世民，
1: 天地立前去总之当一月南天，天南就拉他，西皮乾坤南天，菩萨正对拉他，俺娃等在那接应，天界修点家伙，
0: 南平界修点家伙。
2: 这样年头吧，头东老鼠吃到外壳久了，就俺有他们。中国古城看不出人类科技，情侣恰上了人眼哇！金色真光土白，电波又不通，黄白部队落地不难瞧。台湾各处南塔人们年瞧不通，天暖机器不住不要瞧不通。咱家年岁车队车马只挖车队，光木七路军队陆续扬班瞧。
3: 谈的你毕竟可以去做就不大大事
4: 尊重他农村的
5: 尊重他农村的儿
4: 作为迫及两年为尊重对的第二期我们苏里马尔行图米其英里的卡拉冲
6: 恰恰白马党聪别总是有在对目的先看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4: 尊重他农村的儿
6: 尊重他农村的儿
7: 在此当天被宣传连接公开上定地立前去南都中国总监嘛杜文军及赞巴党扎上垃圾票盖的举行平均密码必准抗内必准南为中心抗他妈不喜不的平均其总体党杨丁徐军别三男一票。三朝天界，中人康拉马尔布西别总开马杜文军人山西南征途古冲不当，我七日凶险不当，凶空起来给连苏南娘行，谈到西安都休月。光年中国总把票群作给公民党，中国年续总计六座给连任，陆逊总计六连给各局西别突然没心出那么解释。空气中心看了马不洗不当处理绝不洗不我提总之我里我里洗不当故事故事洗不说咱去卡住比准难用心空气咱去卡住了中国总不洗别推地给一度四车个当经济马给日子洗别推地当三马的洗别推地给车个当各级别冰心服从给车个所托不当咱们去看这个季节的一个党不易的主流吧马赛给其别的检查难听马熊牛语中人看了马不喜吧地呢中国总把表听做几座那套弱脚的前辈中人表当这话语吧喜欢吧地呢表脚的话没入你给穷我去呢闽南的中华美丽南区的团体这话三段前吧喜欢体外阳性加起外通街团呢民族内给干扰了入党团别什么什么级别咱们去试试下面的天界给中国总监嘛杜文军去赞巴党这三大级别的决心平均密码必准抗内必准南为中心抗了马不西巴平均给总计党杨军徐巴提刘九级巴提三软南给我们西给拉都所送的马拉卡尔这边用速经别就写起托给我们各自我都念面听年末党年末派出拥抱给每多将十多十多年，认同民用的差不多面积别，短数十多卡些天，那土面的那边，可不给开了土。普木穷穷时期，每多细细级别短裤及半不凉，三百个连脚筋。末月那年，谈不住的过热气热，天心多，可同时接不住，叫青年卡进去的解释了。没些钱不给没讲，南宫有几头，没打仗前边，给没干口气，都是出地家伙的。那了金吃些，啷啷就没，没南宫铺仗起，抗压马东外出去。团都李青林去旁边，当队前边杨成就没，边当亲戚忙起我抗边金团都右边，果然那年二股西边呢，用他的羊没送去，阿连连也是。安尼冲虚及亲度主角将康萨目天松舍南宫居及喇叭香多等我将多期果然预示觉得 종교기 경무당 국기 정부식이 도와대네 샘바 수신 휴바들 테르크 군기 모세와통 멘타돈 경무라네주 경무차니 행동달 주바다 차기 경무수 착전남 성신의 불 마시 샵수 주도야 장기 파만예부 년러 잠벨라고당 두텝민도 코듀단나 게문니기 로날 케바르 테잠 마치야 라바니 냠도 샤치 타르당 자디니 냠도 샤바 장제당 부모 냠도 샤바 대표 해바트 종주르기 경매 그 체체난 강식 슈드바 대부르나야 칸에 띠니 슈미트 난공 유기 링시 신식 제네 고라짱마 시라도 지시 칭링기 아메 야레 마체 공 범위 담아시기 체도 교기 아마니 시산 시두 제식시 말이 칭링기 아마 교란 김도 립적 유여바 거지 파상기 고양 담볼까 보다 기딱바 마세 자디양 실피수 교기 뛰다 수세 동부와기 차자네 자디께 교부시 개그민도가 넘근기는 자디 티다 강살 균에 김낭한 내유 디린 쿄란수의 지도 칭링기 밥에 더둥 스주충의 자문인세네 찍을 자디 탕수여보다 찍면수 신뒤를 전하 로살기 남칸공물 시네 스주충의 자문직수여벌레 디민 스주충의 자디 산유기 말이슬 칭링기 아마 중참좀두 교지 무튜디 레카르질 난공규기장 참솜 첸삼 체지 랭인 리칭딘 당냠두 로초수 셀드마 조케 임비 고라디다 기상 차장소 랑당 제와 장마 치버 삼로 코르지 차디양 세주치 중일의 교통 강의 남시치 대긴기 표미디 조심 침비 쾌란 총결과 임비 차디당 기소 균의 유기 말이 차부 차무 강의 남아 뒤바라 세주 치잠 치워당 투경 대잠기 약과 유보다 자면 세주 치러 종나 공아 망어 동투 세주 치달 중은 공아 동용외 총교함 양나 방마 튼배 표면을 오마 빕치다 개별 총괄을 비주 체크 지세를 난공 유기 자장의 다신도 자장난 태동 대부 두세를 표면 뒤날에 자장난 자무당 대부는 이걸 요구 부담 보문 예제 찍는 예와다 찍버리 대표 자물 로고 쥐투보다 자미 규주 강식을 알동기기 로아짝보다는 주게 차배급 대표 꼬꼬꼬시 깨가 겹치 자무양 로쇠부를 줄보다 자무 회차지 공안양 망부동화인 루프트 투입집에 자당지 류버식 딱다 리친딘기 강배 듄두 포름 덥디르코니 타굴기 민남라 타마 동신유 난공 규기 카당점 체경 깨자 마튼바라 셈낭네 랑기 랑르 두르기 두르기 테네 로만조 뿐치당 총바 김벌레 리칭딘당 제와미 지시 모동르 치만지 규비의 표미지기 깨산 튼부 미샤르웨 키고 규 가르치에 송함 리바양 타링불 포르투기 민두캄 시 시시당 깬당 티 칼나 곽두식 동바따라 깨지르웨 kati mui changguwa ni nubur lingni ma che zi mu pyumi jik yinba kala xin. Gyumtsen kanyang mi xinbar nangung yu ni cena geba tang. Rang le mi wangwe sa kong su limni mi xin le sun lang sui ba tang sang sing du gyurbi chon lang xikki. Mui dukru che di dupshu yu gu dun ba tang. Ngodong toa ki xane lupu su tab che mui sem nang chi zu ba dar du nang. 提다 창만이 리친딘 기지조 제와 차장인라 친중장기 초외 차시에서 교주시냐 김산수식 진저만인남 리친딘라 대동 차창외 김식규 미망부식라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탄다니 비친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는 부처 샴라 다원이 까망에 생규년 주 쇼긴 제대 정은이 사르괴비 계급 처진 흉례 칸니 시도 지버 지나 니디 계용 처진 말라기 자예 된자다 정시 된자 계르게 처진 송경소 개공기 팀교로 지시 업무 뒤치로 다니 장외 소죄다 처리 면부소소기 배준 규식하지 팀신 십시를 탁주 지버 마세 제외 개비다 입당시 제대 정은이 비진 도처비 절년 동안 야매 니슈 저주르 미리 튠지 야르드윈 치자 사고로 체괴 년조로 더게 엄청 뒤도하는 살게 배시도 제벌식나 중화 미마 지든 계급이 미리 튠지 야르드윈라 군대 동외 제팀 라다르 체제기 미리 튠지 야르드윈 치자 사고로 통마디 진도 구비에 체 니슈 지니니 체 니슈 뒤니 바라니 규모시 어제 제발시나 지자 사고를 낭 예용 협공소 미래 튠지 야르튠기 지자 롭수의 제고 직규도 변이 미래 튠지 야르튠 차샤라 토비 루규 정신기 춤제 지자 숙진 제균부시 수진부탄 예가 피규로련기 지제 중안이 로규 처진 수준 레리 피계 동위 아중에 철교의 협자 제니 젤리니 동위 아중에 철교의 협자 제니 젤리니 동안 자미 숨줄로 립급 Lokdui Chachin Sujun Lerigi, Solia Choi Songwe Nebom Ngarwe Nguesea Tue Tuchinne, Xiyun Yengi Kelegi Lianyar Yungbap Goro Tungjur Chizu Sumjule Gekunxin, Tuanle Sardugi Pienu Nguesea Tuebe Cheruchinde, Simchu Sarbi Tie Mengu Dongse Gaja Sumca Ngasinyuimse. Jede Jengani, Boao Ishiya Lingdegi, Haikou Ru Ishiya Dan Shida Gaja Kuegi, Kuegong Nyamlegi Chiyagoro Tungtu Sobse. Sargwebi chungdui tuwa xidwa qibar xina, buao ishiye lingdegi jilu nian tuan jamin nishu zibdun le lo zwa, tui san jindu sunbi cye nishu xin nian nian, cye nishu dun nian para zhongge hainan buao ru cogu dengi rak zam qibse. Zamlin chunggu pian sum nyam zwa gi lian zin chungdu ting nian gishu xin nian bati, jie cye qibsi tan jiong nian para buda pisri cwa batan. Jalanyantong jami nishu zogu lu zamli legi jenduru kini ye gyesa nerubiri cogu dengi chibatini jenduru te abhijigara cogdini tongmati yinbashi. Xeyangni zui biawarashina, jalanyantong jami sumju suji lu zamli legi jenduru moni heri nirgu yinbia tuani. Jarmi ki zamli chungu pe sumgi jenduru zeta nirgin sumbati yinba chungu yinbashi. Jede jengni, eri ge cua ngunzi xungle kangi nici biorxina, eri yiren la dawa churi ma gebara, tabara zola tungju sumge gyeju dan simgatan, dariri tadun zola tungju ru sumju kanyu chesu yibxin. Eri ge cua ru cagbari ki jede jengni nici biorxina, eri ge sumbi ge cua la dekeb dangwe nang, yiren ki mokju chu zosun zola tungju xibge nishu le gebatan, chengxi ti, Surnye Tuakzi Kangji Ki Tengwe Yongzha Chiebe Chengxi Li Zola Tungjuru Shibju Xianga Mao Yubshi. Jede Jungani, Ejibki Sinzin Saishi Yi Keroru Cimdir Pebe Sodi Erebki Lhasye Tang Ushu Lunchin Jikjo Mohenmo Di Bin Salimen Tang Jeje Nani Sodi Erebki Rangwe Ki Dianja Tang Dianlin Songgong Chagyur Gyabgyur Chagyur Masi Chibsi Ki Tablam Gyu Yemen Ki Nyamni Chua Yong Tang Gyundu Tua Takju Chagyun Xie Jo Yubshi. Yudhige Tuyutsu Jizhe Zhongni, Palestinian Islam Guagui Legui Zengzu De Hamasi Turin Buri Shigi, Gaxi Guigi Chuyden Senpa Jizhe Chuchuni Zadagi Nesu Kharwa Kipta Chepa Masi, Gaxi Mianchu Shepshu Senpa Mangbo Negab Lianzam Zhuguin Xie Zhubshin. Nyolui Chuntu, Rangzhong Yi Cianze Sardui Chagyu De Kendian Xing Zhuali Pekia Donggu Chu Nyamzhi Che De Kojui Lakzi Gi Sobi Liri Gi Ganye Siwa Tang Tuenle Gi Xianze Siwa Ma Si Suigun Xing Zhuali Rinpada Yunggu Ru Gundi Dan Yu Talo Rangzhong Gi Ningzhi Sardui Guxu Tuenle Kojui Gi Lakzi Xibi Tang Logia Zhuali Kojui Xibi Gi Sardui Namzha Ka Ni Lakzar Che Yu Si Tali Chuntu Chamdui Gekam Ngancho Tang Jungzhi Pekia Donggu Gyungkyong Che Di Zadangi Gekam Larso Jukyong Tang Nagzi Bule Chobi Jigui Tuizang Dongwa Jie Che Ni Jungzhi Songjie Junyu Tabara Chonggir Teyongsu Gekam Mu Godong

0: 노즐라 다팅거 튜수 미남기 류위 디소타 코리오 송겹 집에 도시태러 통치부나외 긴기이나 안주인 잠리 이내래 강골 쉐나니디 마음마로 주의비시 토야도 알라
1: 오늘샤로 다마세이나 장중경 원의 차샤비네 망용기 륜중 집에 부구 실송 티든기 강골 탄제외 진도나 초변나 송알라
0: 라슈자 다미카지 강골 쉰교 갑매진 강골 쉰비기나 다베모 뇌토기 심제나니 마우시라 요르발 경외토다 르네 생각이 멘베미나 로라 강골 쉰부사디 베모 편도 유베 류진기 남자 상고리 시에소나도 알라 마세 강골 쉰비기나 진네 수부르 정다 티바타 니네 클론스베 롱스제토바 숨네 있는 양 람바르기 젠종리아 뇽르치긴 심기 뉴쇼 시토바 셴야 던도그레스다 코리우 송게브리아 편유 템바제기 편도디는 신도 체외 류인종기 남자 리스에 소나샤라
1: 레슈잔라 다강골 쉰부티는 베모르 편베 류제기 남자 시지도알라 티밍기 제시 토리는 시안 소리 로블린 쇼도맨카니베 주네 첸카기 봄자 멤버장빈케이는 체리탄 튜병안에 강고디 쉰비는 양안한 주비모야 메규미포마세 탄도이나 뷰치다 경리나 하장 편배 류젠 남장 제트시 리스제 소난도알 다첸로 줄라 샴리나 안나이게 갸치 싱글 헹겔이야 강고 쉰부텐니 포도 총외 류제기 남장 시시 세드윈디 카리미 냠주시는 게라
0: 라용안 싱게 남초 다 교샤 르바타 타종 갸바서기 류젠 탄도브이나 강고 쉰드 루부르키 비게지다 더슈 중총외 뱀의 춤줄이 야기는 매균 첨부 팀머시브 지타 구규 소리 심주민의 취지 나발 시부이나 남은 용보타 딩림 곡슈 워라 체리타 튐벽권에 강고 쉼부이나 뱀을 슉 팁체디이나 지단 쉐부이나 수구이 지세기 덥 레워 창안에 직차 초발이 임바타 류젠신다기 뱀을 슉 팁체디 다배차 샤비이나 콤보보듀 수구이 지세기 덥 니창안에 니차게 발이 임바타 高尔夫 볼지뒤잠바 수구지체기 덥숨예인바 왕초 볼지뒤 수구지체기 덥시예매인바 조부르뒤뒤 수구지체기 덥가지에지스에 소나도가라
1: 레슈잔라 다티메인 탄도 강베 샤넬리아 정다 쥐투부도안라 강골 쉰베 규림 쳬도 이네레 라셰 겹듄기 샤넬 창메 독쇼티 치르조 토구 유브지다 다 샤넬 티즈 안나 쯔베메인 정중기 용고 요제시다 잡 유자 안 샤넬리아 슈글레비인 다 안나 쯔베모리 이네레야 탄고 용고 요리스제 제 제시 토리아 코도알
0: 라완 다디 제인디 강골 쉰베인 태응의 토알이야인 베모르 너버 티자 메베 금젠 딘데시리르발라 다 티야 미카셰게 강고 쉐나베 겁라 베모디 데보민도 강고 너기 순예디데 조디 카레스나 페진 세리타 튠뱅 안에 마쉔자 인기리 승비르발라 다 티야 넘규 강고 쉐베 겁라 진네 곱디디 이나 마차고 다 니네 이나 곡쇼 치차바 숨네 이나 강베 강고 꼬다 머디고 제기 콩세기 능주 딘데시 튠고 요디 데지르 동안 다 디레 더제 기란게 튀균 강고 쉐바 균쿄 나바 이나 구수리야 펜버 티웨 치보
1: 那徐三天啊毕竟清华长江面康茶记苏里参加给布姆让面包潘云给一年来刚果宣布的一呢苏龙点不谈苏龙美北旅行松都地位规矩给那么几银子吕鹏勇给茶在女不谈宁谈罗威女不下内谈日月麻辣几次麻辣界苍麻儿偏多千不预备旅行给那么这日子也送那些了
0: 那徐三了，但年以内嘞，继续托内因呢，刚好选别偏内两样托那穷安了。但其实呢，既然给这里谈团别托内因呢，刚好的，选呀，根据南边呢，既然去姑苏天的几样了呀，偏不全部约不得。但既然给来钱体外，地谈都缺位，偏不都是接这些套了呀。但那边昨天苏鹏切入住久了呢，规定托们呢，陈县因的所玩偏到约不些的断了。
1: 但天内呢，查在南部连续突破断了。刚好选边呢，人给不定天呢，七个月是现在。但这军里啊，规定突破，查在天内来解决不少去，查在七来连续突破约不是断了。天内呢，日本学生切入当土边偏不断了。当然，最主要的呢，集体去南部点不的怕拒绝，先很多人呢，查出来他该说过南部的电影嘛这边了。
0: 那完，
1: 天真心对怎么的？刚好选边退休，俺们最主要的天内来文昌给学特别呢。 该有天呢，独连七班儿，滚地当托不谈，他能行，日本学七日当托个月不晓得断了。
0: 老王，
1: 天天长眉天色大而言呢，俺那做六百七六天呢，学托个月不，六百月不晓得断了。
0: 是是是。
1: 那刚好选不赢呢，六百几次给六百谈，他能行，差菜便宜。
0: ཐན་དོ་ཡིན་ན་ཚལུ་ཞུན་ནུ་ཅེ་ཆེ་ཅི་རུ་གུ་ཡོ་ཛ་དག་གང་གོར་ཞུན་སིན་ཅི་གང་ཕན་ཅེ་ཐེ་དའི་ན་ཐོ་དོ་ཆུ་ཅུ་ཁ་ཤེ་གུང་གུང་ཐོ་གུ་ཡོ་རིས་ཅེ་གུ་ཤ་ལ་ངོ་ནེ་དག་གནང་ཟུ་གང་གོར་ཞུན་ནམ་བེ་གབ་ལ་ཡ་ཡིན་ན་གུ་སོ་རི་ཡ་ཕན་དོ་དག་གུ་ཡོ་བེ་མ་ཚེ་གང་གོར་ཞུན་སིན་ཅི་ལི་ཡིན་ནེ་ན་དག་ཨོ་ཐན་དོ 배 아 라시에 샤네 시탄 다가는 신기 펑츠기 샤네 녀브리기 샤네 제리아 권론 제도도 관 다 슈탄 덴베 샤네기 이는 메규 고크토바 마세 주시리아 송교 토바타 첩지기는 지 닝그르 고베 뉴브디엔도 관 디네 다 로닝기 뉴바 체르단 토베 뉴브디엔샤라 강고 신디 닝기 파르제리아 균도 강마 조구유자 강골 신부 균균 체비기는 닝시의 쿰도 티웨 뉴브디엔싱 로닝키 뉴브치로 당토베 편부도라 다디네 니엘레 주체도베 뉴브디엔동안 어디 스탠포드 럽친키 심주 체부대 신도 중앙의 시구이는 유령부지 구규매바 주부되긴 니 미쿡베 네베이는 튜윤 까미니슈네 숨주파르 원참기 강골 신부기는 니 쿡베 튜츠 처츠 직잠 링도 저토도와라 디네 기랑게 키 시당난 줄레 럽솔리아 뉴슈 체부 유베이는 심기 뉴슈 충루 저토베 뉴브디엔샤라 어디 바울기린 너주 럽친키
2: 我们不用我们的车下边的金山马拉里面的那部所有的所有的车其实刚过选举周围各部所有的那边的那部所有的所有的车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挺贵的那些但是这一部分呢看上去挺多路呀免不点贵的 执行促松期基础措施独贵的吹呢俺去人一年加些几点了辛苦七八俺能空心讲人气人了是一用我是他没龙头想为送年提没银本人气人一个七难归了年纪是空穷用俺
3: 俺去总当端当讲你谢讲听我没多能讲没用谈的客人给透了我爷他过来吃饭那我懂呢连接苦思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吃了不得了中心算他
2: 怎么能吹电子组去别为心中念书习可能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强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刚才吃是越级快越天里长波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没吃托你没吐直落脚心别没忙不捏当银
3: 俺催生不然生了月别苦不疼冬夜超过铁的日系水彩昂秋露米当呢强烈云际性烫住个日三岁我讲更忙不洗了多了身体没本的多了他水彩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变多吃忙不洗让给让了给呗两百银
2: 听着给心坎日本罗宾佛罗地心坎地堂了千年得的西夏语的心坎地堂见起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最为恭敬日全大体你立把竹土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3: 我讲那个女书记作为出租的汤建执行在为神秘捕捉堂帕马兵器赶紧落开了那么堂人体怕大人都起呢家住给进步的比人力期待的强三胖日本罗宾阿迪里抵达了宋月天人力给格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道没人把人力引没有借钱人力藏别从来吃的抗拒点不越接送热天没人没吃的街道几个人力没把看了引俺去人力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人力的年纪他强别年纪是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呢久久没不停着看念音的要让他日期给弄呢让其人力久久提音了这点提的身旁也旁不配备旁不现实纪念讲明
2: 天哪各位一切堂各位各能各位虽能说提到咱们总体帮助随堂人气人了人气堂下次月呢俺去西南俺去宁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关所下次堂前去共土人气人了人居人怎么能堂可以普处错了能为人居提行土人气人了一年均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3: 多少呢对于提林的松错我起得了车身起扬人心人了弯弯心了火车轨的人气人了凝聚他人气人意强给用棍子说
2: 心看吹电了托南南的心看吹电给造起别地堂起人意堂地堂起基础尊贵
1: 都追啦。
0: 老。
1: 但天气退缩呢，年轻他老到卡巴，他能先落来了，所以呢，陆地团子吸点土送往他团结，迷茫不适应呢，各国呢对于人查管，让那国族呢对于人查管问题呢，精彩了呢，苏东天俺从年长里年来，忙过是同样多了。
0: 我那里下了。
1: 提起呢精彩那位，请他来这位切多人呢，特别是康玉姐姐，经不听呢，不你等个是罢了。
0: 我那里下，大家两个天天送葬，俺经不那年说切中啊了。我呢经不那对于呢，不你单求这边了，是罢了。但那些经不而不你修仙单不赢呢，精彩的呀，南军所死个这边，很多看来是那规矩肯定是切不赢呢，经不能输的呢，略略单图个名给军师就买这边了。提醒俺那个姐姐先给两个了，就是能给了。
1: 来用完了。在第一天里呢，北京昨天六千起，小到朝阳面康，绿在苏里七区参加谈谈能行，拆给苏里参加给不木染面包。胡宝义第一天里呢，我准囊团，今次给年内抵达里呢，普尼东区要买日时接送多了。
0: 嗯。
1: 他看因时接机些兵呢，经不起能人谈来不周围，拆扩军七百九两级银子，提给路出租中两拆为银子，没轮看给呢，来把拆扩军七不提银呢。金别拍子谈给菜给拍子年龄呢点过月不记得罢了。
0: 嗯。
1: 这跟苍门人呢金不拒绝住个月不记得。金别拆在南外天呢舍不得中途被入别向内给送给买账。其实的特别女不听呢叫不起来月罢了。
0: 老王。
1: 那天天建议呢金别年内忙过心里呢坑穷多样铺你。当初个马瑞斯接送多了
0: ，Yes, yes。
1: 但同马人呢，金别拍子谈，他能先给自己拍子开过年里呢，普尼学钱不是东西么多了。
0: 嗯。
1: 天天人呢，周日我给拆在开矿里年里样，普尼六单全部么全部呢，雇游客呀，拉不只四百马塞，他那人呢，拆在远洋学个月瑞斯接送下了。
0: 老王，他天天金别小年给短谈，他能先给恶对演员多，错几个，往过这月不点里呢，金别拍子公布四个月不他，他第一呢，米绿不拆。其他人拍你们这些呗，忘不记得多呢。
1: 哦，
0: 那第一个呢，就普尼蛋白质，人给拍菜，铁都掌握他，他那还是那卤肉，人给拍菜切细呗，人个要的是些酸辣多呢。

0: 마세 포링이 쇼크침시라 단 잡이기나 징바 회지 꾼쇼 시베 담디거나 저 숨미 팁스 제브지 데네 마리스 제소나샤 기시다 징바타 뽕바 깡부지에리아 균튜네나 수동화타 당내 신기 럭줍 단의 비버타 럭쇼이나 충르침바 콤바티비게지 덴부디 뽐모토바 징베강리아 콤바게브는 신 전화 중부이나 항안한주 용부타 왕자 뉴쇼 팁에 더자르기제 나섬네 기란게 첸댕게 맹강리아 딱제 제발 꾀꾀블레 내시댕게 마치에 권당하는 주 컨주머주비게지 포링 이따비기는 니시디 야르규 처브기야기는 지루 좋아다 루시리아 꾀쇼웨 닝가 요리스 예수나도 와라
1: 레슈잔라 따탄도이나 푸니담베 제리나 징부팀메디와 총빈나 컨제스 체우리스 제지 슈빈나 키세이나 징바리나 푸니담베 제리아 섭소마체바 메균 포비나 정궁 안에 끼주 미종부지도 와라
0: 레세
1: 청도타 차도 갸바 미야멘의 지금의 수족베 멘단제이나 네다 캡 네다 텐넬레 케미룸 시르도 와라
0: 무네진
1: 담면칸 토이나 마교 콘기 뉴르교 쳇답 약슈 티나 고이규리아 춘진 치과에 디리스 제송도 와라
0: 레슬레세
1: 텐넬레 차겐 유비나 람사이나 메균 포베 미나이나 징교 더 고입 시르도 와라
0: 징교 딕다우르 와라
1: 타라샤
0: 레슬레세
1: 따급디나 메균 첩체 루미조에 체도이나 메균 포베 미 고주부 탄탄의 신 구루와 탄도이나 게와소 치주규미도 와라
0: 치사
1: 시시나 키랄리아 급티 对于那 jingle maybe 呢，但 jingmegun 跑完没有呢，就吃下面的果糖，留不对这个呢，过于美吧那边，你做完了呢，牛角吃了，果果也吃得完了。我那是吧？但其实呢，你做吃偏不赢不赢呢，过去小年岁呢，年过下节。 게티나 템블 네트 치고베 청구이 내려나샤라
0: 레슬레세 생남소다 게시키라 징치 데부 메비기나 김리야 가나주 컨데스 제주도 체고레스 러비기나 다 징치 메데웨 미소기 응을야 맹칸도 친제 징치 카르참 부르튜네 유메 당당는 신기 징치 다 게시기 리버 댄자 이미 세브심 체고르발라 게시다 녜도 왕게 샤네 메데와 잠기 네츠 이버이나 답디 구규리야 댄제 메데웨 네다디이나 실료리야 단초고 유버 딘데지리샤 베네키랑게 고 구웨 류
2: 现在国铁的预报他监督计划当然新给演员的预报所前呢经济提炼差不多的一样西律的当土边女不电影的写书难度完了今年我们最崩不给我们电影的国外旅行一年的崩不电影的给他给我们电影的国外旅行真的我们最崩不他经过你个耳边的预报的这支吧了但当我们最大崩给天边旅行他拉过几成熊给电影的书他我们最长天都行不电影呢那拉过先提我们最出名牌都自己接年月年数几日前接天不给
1: 那平多钱不是来要的，结束那些了。那学生了，那陈国学教员呢？留在他们那所买不他，雇佣马可话，他那些救命马浪不接给，那次我对那留住奇怪的这段了。
0: 我那的下了。
1: 叫我他学钱不这个买把人呢，临看给我当当他，送这药不钱的人呢，让给女别交出给呀。
0: 这个轮椒应该奇怪的多了。我那的下了。
1: 我做他也给菜来点不早呢，能给么多么多了。
0: 我那的下，当然就旅行那么长，肯定行不赢的嘞。所以，他就狂给刚过选不赢的这是罢了。他那个呢就对吧？经济个旅行肯定行不赢的嘞。给他给不给就忙出去，他能就买不起他。那个呢就忙出去，不赢能就买吧。他把东个呢就前天没赢白，不赢看的这那天气，俺给他给经济赢的嘞。当然先给朋友们打的吧。俺就想那点点不赢呢，是么多了。你这早晚赢的能给我买罢了。俺给他给他把买点不打的这全部赢呢。
3: 第二，要学全部人，当然就参加个面干的配置，大家六班之难解，面别加轻松，俺给咱给俺那边个面具给特朗的别别呢，点点给咱查给用过的生别了，俺提醒多俺那就提醒他们绿棚去用你的生别。而且乌托克格数，当堂师兄去学面少教学，这里他准备过年，哪个给谁切割？
4: Chakjar Lungzup ki jesu, zebe kimsi gyartu minglamtu chanye yinla. Rilu ngarsin zebe ta, miyu ngarsin dewe kibar ni.
5: Cho ji le gange yu tu, choksi tsamge ni ro gyur yu. Nganchu michi sem ji ki gange le nambar gyewa chegu.
6: 现在不错，参加了对天灵给作为南边西北的阵地，需咱们大家学个音。南北军控了春秋塔，人穷天空塔，苦有了松脚切的，着迷日塔，人穷看永镇岸，苦没有机会。
1: 听天里曾经是不是经过南京不算这么多了他我忘登记了总之他一个南京路中来解释另一个两个最里曾经是南北人他不能出现的学员南不错人到土生中部堂古宿在堂用为面对人的学员另一个学天家伙
0: 那么另一个学天家伙
6: 迪克尔尼人种龙气年轻烈功而且龙气以人种龙气年轻烈功而且龙气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
7: 人种龙气年轻烈功而且龙气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

0: 초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모차를 편종네
1: 니에 모차를 기도 땀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모차를 시비 땀네리체
2: chigela shupi pirupe da nabatan zamne sa jo khala yupe pegal lundi sengel hinge kugam sa ngalam so sa de ngo thar tam ju chebe chi jo le chena jewar ka chi ngale chen so jo shuke be ju yin sengel ni ge tirin ge de chen tin ben jo shi zi zhong qi zhong mo zhong ge jin jun sum ge che bo cha xin zhe sen ge chu bi jiao chong le chong bi zhu ji wei na yu me sen bi dang je ma ma ni chi zo wa jiang xi ba shu ge yin be hen jian ne sen xi yu ba shu che lo che dong ko ge ji jian yin lan ne sung jin jun sum ge 你们记了对吧行专门这个样子的多半呢建设独不建特质靠不用动的水呢特殊没了我在街尾学了可与三大人比帕玛冰淇淋的古味成绩特殊猫咪拉肚这把当特殊猫咪可与帕玛冰淇淋的金币一穷难过安照都九年总能够给这个一看都露的特殊猫咪三当可与帕玛冰淇淋的恰了感觉拉酸土吧这个一把的金军送别 Tegin michi juna, chenpyo lakta megin chung yi yichung kurcho, chung yi yichung kurcho, chepi luchung linshin, tesu mumir cae gyewa dang zhak, tesu mumir dang sadan gyangpi pama bunji wargi dresang yakpo zuni, ting yi gangyo, cho niki sar, laksun tuba jay yuwari. Jinjun sumki jetan deda, jirdangi jawa chung zashi, gala yinsi. Deni, mama nyachui zewa le chungbi yulme damja, tanzang tinsun la jewa yinla, mama ki zewa chole sabjin,
3: 日照性促电比让当样因此项目了德国的直播赛罗那这个带南嘎的了经营呗带南嘎的最长的了诺大带大的最长的咱们的目标咱们的重要的民生重要嘛的猛的对应接着脚挂那个是可能就用的就用的嘛就用的我家了开下主建设这我家那个是马嘎了那个是主建设咱们上包包啥包个嘛包银呗包茶建设 包给不了看那点包起来他多半谁不认得别都干了多半谁不查见多半给不了学过蹦蹦蹦蹦的这些嗯工地安的这些空了学能行就在家个孙子孙子这里刚你说你说有提通通上这里也学啥这里大学多半门面困难大学你也要进色的也就老你学过这家去学过的给你们个三毛几的立正人的
4: 我们是因为立正本本的这些关东的，目的了几大，阿拉几大去，点点点目的个个卡上个呗，起码大多你了呀，侬是用那地基办事算呗，门面地基呗，这钱都让用途那个对小些，我图是金，这国堂我图是把门面的，面色给包了，你这电话你这就那面了，他点那个点那了点，图是金的，你往这个拉这个了金了，你往这个了金，你往这个了金，点我过来写么的。
3: 天天老老变大，那天老老不，天天老老那，你如果给，你如果婆婆你都弄是菜结了，你给他那把家了，他一个月那你做过的时间，对呀，不老是那，伢伢说了了，俺说的，都是准备，今年这大是都是工作，搿就是老几个拿了了菜，他妈可就是这家店做啊，
5: 他
3: 给了，
5: 这没这个人别，没这个人，没这个人，你们去交的，
3: 哦，
5: 没这个人别到，
3: 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俺家那家，
4: Tiene Yaru makale tsejel jingna namsan jutel de ge ge la yogame jutel namsan pin ne kunje jutel saba yoge jutel saba yo daye yo chasu chasu toka ine kunje gaati jode ge de namsan ga jale kunje ge de ne ina de yo kujo ama de mo jida mi kangu lu ma chi ge be uru ta ta de de ga ja ge te ku ge ja ma jin ma yong ya su ma ya yong de jane yo ge jane si wa to ne bu de me ni de ji ku ku ge ja bo 여기 라스네 변장기 마고 고시게 되네 커도로 도배군이 내려 이제 그저 가봐 뭐 보게 타미디네 전에 멍미 또 당고네 멍매게 가자로 두고 되고 전에 이나 베징으로 태마지 뒤뒤 전에 마루 베징기 마가기 두지랑기 차잖아 고자 강에 가노사 여거기 거딩기 좋아 돌아 이나 뒤딱지 유스 다 다들 레와라 차위나 다 로망기 멍미 로즈의 진격이 사과도 잘했을래 이나 강에 침을 때저기 로비 테니 초기에서 다들와 뜸이 뜸당이 되고
5: 있는
4: 남산 다들 얼 용례 때고사 뒤 다들 싸워지에서도 누수 태집에 맞아올로 화배 네 벤다니 잘했을 벤다니 뭐니 야 랑스도 뒤 다들 땡자가로 무슨 뒤 벤다 통배만 봐 뒤니 차이 주는 맞아 땡자가로 땡을 좀 벤다니 치두고 대다도 못해 민노 탐스다 때니 땡자가로만한 미국을 가게고 옛날 못해 민노 가라 탐스다 위에다 멍이 묘배 다도 근데 세대 미 멍미 두고 두고 채소 다 달로를 차시나 멍미기 중진을 쏘고 어머니게 쏘고 딱제제니 쪼배세 미 쏘고 딱제 니원 다도 니원 쫑알레 오베다 니원 좀 탱 당고 내내 맞제니 머루 숭해고라노 미 머루
5: 남거다 미도기 군도 군도 간가
4: 봄보다 감으로 메도군이 수유세다 이원지기 상고 사마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주도 다제 까타주제서 쟤는 이원이 야소 겨우사 다주 녀소 뭐저로 딱자 말마 근데 로빈차 징백이야 통기 리우 통기 로가 땅죠 다주로 미 멍미지 땅죠 콜라 다주 리와슈니 다 노스미 소그기 딱제기 니고 제부니 녹지 하마고나 다주 말마 로빈차를 두지시 대다수 로빈텔 징베 로빈텔 징네 로빈 다 로망게 징교기 자네 로 숨주자 징교 니슈 접된 징교 멍미 허변 안세라네 시체베 베 시체 시체 다 되네 전에 중진에 숨겨베 되네 깨라 다 다수기 미멍미 찍찍이 위신하 뭐지 빠르고네 너제 태주 동도 구르보 다 다쇼스냐 고래다
5: 先来讲了，
4: 刚才昆明的，贵州的个地方都学习讲了的，对，都是学习的，大多人，对对，马当了，对呢，大家养活那苦日子的也是呢，马在呢，宁地给了用作养大家见面去，见面去，但在大多数人都听那是，啊，都是个这，大家老了，大家讲这多，大家们讲煮着做着的，平常看这个是，他们不叫黑马的，所以点那个么，煮过来才会叫的。 他做过了的呢，他弄个种大的说了，结果这不跟着马过了，种大过了这长马都是的。
5: 嗯，
4: 这大都是种过了的呢，罗马给是进步。
5: 哦对。
4: 可以说过了，嗯，刘唐给我这个，他俺们这都是明白是，罗天么呗，马嘎鲁下的对着，下过有罗天的白是的，马嘎鲁下的对着的，这大都马嘎了。
5: 嗯，
4: 龙啊，自己下过了，提炼过也进，也是年数久，提炼的嘛老不，嘛了嘛个下过几代，三个，那个老子就用这个子读小呗。这个学过了，大做这里老个更老的，嗯，你嘛个这，嗯，你也教育说了这，这老看不着，没干，没读这个。
5: 但是第十九大这里拿了，今天是送了这个十几个七个人，看了看了，
4: 中央七代给老呗。
5: 今天吃个他，那十个字，每日囤这个肉呗，让这种给这肉呗，他老在家乡那，他这最没用劲，用劲给家用给这个肉呗给了，嗯，他吃个了家乡那，看了看咱这没这肉呗，
6: 哦，用远的兵马马是硬，真做到，哦，对，俺都吃个，俺那个，他那个就学校进来，搞的对，俺那这个门面这个男的做老用的，怎么听他做的那也说说话偏不吧？
4: 俺就对他们，可能就给当个做白菜那老师傅们，其他就给吃个烤熟了，水军给卡拉的穷的这边是送了吧？
5: 对了。
4: 俺个对对水军给卡拉卡拉卡拉做呀的，俺那从这刚学的。大多给人呢，他俺家给混着教育干了，螃蟹多的多着些，嗯，龙虾多着多着些，结果要是结果了，学过就教些是的，得多多了品质教些的，压钱的，压钱的，苦干些，他儿子也一个在那汤给做了一些。
5: 全部了，像那面那条路，红车车叫红车人，大多车子的人家没干啥，车子的人家没干，俺们人也没那路，说工作学家了，马大姐大多拿了军用药不？红车出门几个是，
4: 这大多给下一多多多少，怕下一多多多少，对面了。
3: Tēn shōgō tēm tēn, pīng tēn, hōgā tēn tēn tēn kāng, tēmēn yā tēn tēn, tēn tēn tōngbēng kī bōrō tēn tēn.

0: 新疆南部公开山，谈的连接的三个村委里村的呢，平均农田年轻力库七九里村的那个抗菌湿地切菌设备里村的是，俺里村的种植作用效果不集中。南部连接，今天的拖度，今日明朝为明日康新呀，天热热热的简单村别一个十月份呢，名气绝不松三万七百斤。 那么他，七这家呢，绝对那三万七百，大这个熊西月了，熊天日，家卡外家这不是行，别给大这日不写九个月不是，大这片村了，可得是这个呢，给吃了点过不他，给吃天日，每日嚷嚷了，绝当十月不他，绝当天了，开去日月吧，开去天了，去年日月吧，去年天，电笔七百，熊路西了，大这边电去四万日。 票据区中路据所说，进入土建屋中的松楼，却给松山干部个信徒老板推米三伯姐，家卡去这店去签不给了被切的，票让去给的开去西松呢，这店去给这家，谈的松大尼玛多，先喊不出呢，给不让他们给点弄个几双碗钱别写不的，我们开不难几天日。
1: 票据人力探监的同们，大这个熊孙大年了讲不起呢，你不什么什么年呢？熊青隔壁我所给团去的新都都去爬学，这个叫阿郎，国门军人几时？现在票据人熊滚了，单位没几步，大这边兄弟了讲不起个天呢，贵开新都去玩，那段时，空里才拿徐青老早话，家是平做烂呢。 大周日别穷皮过年，我就拿为农村的三处事。那听的来才拿，跟家是分做垃圾木头呢。票据大周日别穷皮七十个头次，可对移民他，个梯队票据大周日别开往，数十团移民收过了，我就拿为农村吃吃水边。听见呢，三南有秀，他下面俩就问农村我的三人呐。
2: 我们家那个票给大周日别穷皮过，那送出不送？你家那两个的水果，他票给大周日别批过，七十个，可对账了呀！伊那那呢，梯队大周日买完可巧的，他票给大周日别开往，嗯，叔叔，他有那家那个就送了那水。那是他第一开始是那个让做今日，他那个让做大周末那个开始是那，嗯，家个几个都对别的，票给。 大周日比总比七十是那的，但可是说是呗，就是这个拿了充足的，你走，除了中介边拿了些个多啊，天天除了中介边拿了，因为呢，你看吧，忙不起团员，别那吃下边呢，他的这个团员，若不是清楚，谁都变进，缺个中介的，这点人不起大是吧？那你天天因为那拿了做，他的生意，你就，也不是苏妈，那我就也不是你生意说了。 他听说因为那个地段个团结呢，是吧？前年因为那票给你看的是呢，送大年了，对吧？其他的，像那我那几个过点路当下的，是吧？跳过长路当下的，几股钱说了看的是呢，你控制个看是呢，前期拉不起下腰的，停车这些，别那吃下边因为那俺俺做吃下边因为各地段个准备他的，你是都变成全国中央一个各地的人学啥不的？他当俺俺做个票给。 嗯，大周给拿来停车去了，十多线路线，对不对？是吧？十多线路线就他跟俺几个兄弟，居民线路的开始用了，这个十多线路线是对，因为呢，第一，虽然咱们这是，我就他妈把这个咱们停车给送到兄弟了。第二，第一，不如的了呀，可是呢，这，那我就，我就也不是搞的，都对这个我就送到是那的，这个嘛，这个也送到去了。 听对，因为呢，今日才不因呢，俺俩做，我就也不是送些个停车鸡蛋，我就也不是你是你团员个嘞。他听对，因为呢，我就也不是送些，我就是我就先把的卡了也是呢，俺俩做，我就热衷是吃吃呢。他当俺俩做一个最重要的，你不给伢个是协同们重要了吧？协同们重要的，你听的嘛，弄完了嘛，请不因呢？ 就这些因为呢，你看的是呢，这些改变人生恐怕就要的，这些改变人生恐怕就要的。今年因为呢，第一个，恐怕提糖先，第二个不如了呀。你我就认真想想，他的那里因为亏了是吧？像你那里饮食个，俺也他都把都点呀，看的是呢，认真提了呀，看的是呢，你控制看的是呢，长节前的休闲因为呢，你我就也不是送是停的去穷下。但因为呢，我就也不是送给他送些下不得了，什么的，我就俺看的是呢，我多些。 무슨 아마 도지 시바디 지단 체비 있는 거랑 저 제로 책동 둔게 니슈네 아니 책동 계좌 좀 숨팔기 되기 미지르자 개받침 붙이 다 공정이 임비나 아니 저시 개별용도 가르스나 딘데기 최로 주 디네 가르에스나 아니 죽을래 대바 가르스 그래 저시 넘벌라 소벌래 대게 피 대발 가르스나 흉가병알의 장 라바도 아니 가르스나 숨다 흉달래 하소바 장 더이기 딘데 딥딘데 여러 공동 샤발라 소바 딘데 인도 아니 고랑게 메디 죽을 임베 임네 공 아니 가서 무슨 제 저기 외게야 주부지 다다 나 대야 종류에 로카제 군 아니 주부 지난데 가서 공기 가서 휴체니 아니 되게 가서 그러베 벽이 다들 집에 흉룰래야 가서 그러베 다지 심주 아니 디네 가르스나 야 공랑이 루줄 로덴치야 라서버딘데 제바장 아니 야바야 가르스나 제주팀제네 아니 참나 공로 조슈 첸딘데기 첸인 개바첸 보치리 경쟁 가르에서나 다들 콩디 가르에서나 무슈 담아봐라 아니 무슈 담아봐대기 가르에서나 개겐들이 개겐디 인디 아니 가르에서나 다 나라도 개겐 기줄로 편줄레 가르에서나 아니 나라도 옆다 세스 지주지 얼마 제발 변한 나라도 차에서 길루변한 가르에서나 개와 옆세숨 제발 옆인베이나 아니 지종가봐 안디네 인베이나 캐주름부 지카르스나 캐주름부치다 아니 가르스나 제게도름부치 제발 라소보 콘줄레 세 그줄지 아니 콘줄 기 갤럽과 기타와 인베원게 가르스나 아니 옆세수 따지네 안디네리 무슈 담아바다디 인베이나 아니 다다 가르스나 양하라도 제로 책동 듄제 듄튜니 로네 제도 책동 계장가 좀 내지로 밝게 내게 가르스나 개바 침보치로 콩 인베이나 아니 별게 다 주직 벌 치 신도네 개베 믿는데 콩 전이 이게 다다 대인의 주약 가르스나 시두셔룬 시바티 콩 가르스나 아니 가르스나 숨주베게 집에 나네 콩 가르스나 베디 나라도 그 드린상 미간게 따야 가르스나 숨다게 제바 개치슈 지차대 요리 딘데리 아니 더도 가르스는 가라도 은주 빛나 넘기 가라도 은주 정도 은주기 나라 가리 어르스 은주 가르스는 자주 추디소 그러바 딘데기 가르스는 따따다기 고르 가르스는 딘데 망부지 어리 디리 은주 담만 받아디 가르스나 수유 어르스는 은주 양전 주베기야 가르스나 지체기 어리 가르스나 기겐지 은주 양전 주베 도지스도 임베 있는 아니 양아랑서 가르스는 제일 책동 계자 아니 좀이 군에 제일 책동 계자 제일 겹듄 밝게 딘데기 개받침 붙이르바 다 누스 안주 은주 양전 주베 도지다 은주 아니 담아봐다 시드이네 디링상가랑 저기 미기러비네 제단기 라타코가 미나이네 저바 라타 친디 충충 근데지 미이네 가서 남생하고 아우 무지 양재 두고 남생 오시야 염생로지 가르스 무지 양재 두비 도지 이렇게 가르스나 숨다기 제바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자외 제바 고대리 땅외기 아니 가르여르사 숨주비기 아니 가르스나 리시에 좋아 좋아 아니 등주바 임베이네 간에서 미노 니 딘데이도 임베네 가라조 딘데리 다 건조기 루주 루지 딘데기 가르스나 망부지 가르스나 휴머가 제르바 콘조 조디 가르스나 그라도 콘조 숨 야세 임버디 두세 아니 지기게 겐지기 임베고 왕기 두세 야세스 디 무주 야세 숨은 세가 좋다 무주 양전 주베기 기겐수레스 무주 담아바다 담아바다 기겐수레스나 아니 무주 가르스나 나와도지 오 두체 콘조 게르고 되어 왕기 야세 숨세 다양 가르스나 뭐시 게르 임버 강실에 타다 가서 야세 니스 야 가시 나로요 제가 야세 니시 바디 수다 술로 슈그레스 무주 무주 야세 가르스나 아니 디스기 숨다 그 대바세요 니 딘데 대용 대용 뒤 디드 조디 가르스 그르스나 무주 야세에서 바디 조디 무주 담아바다 무주 양전 주베 도지레스요 군이 니 근데 레스나 무주 양전 주베 도지 디당 무주 담아바다 디니 게로게 저와 임바 잠도 마세 군이기 샤니 뿐이리 근데 레스나 아니 무주 담아바다 디 아니 무주 양전 주베게 억울해 무주 담아바다기 와마기 뷰기 부 수레스 무주 양전 주베 도지리 독재네 아니 가르산 군이기 제바 든데체야 인데 진에 게로 저와 임 마세 안 가르스나 딘데기 야 지기 퍼부데부 르바다 파다부데부 시네다 지기 저와 체그 여러바 고 팔레 그 어구이나 팔레 지 저 여러바 딘데 인두 임베네 피에 규버르 바르바 딘데 인두 야세 두 인두 니어 두세 도르디네 야세 숨시네다 니스네 고 두 뒤지가 두 두사고 안 군이기 다 저와 로규데 쉐부슈야도 그러바 다다 다야 시비타 슈그메 조디 가바법기 인스나 아니 투미 군이 응주 야세 니게 가르스나 그 표에게 가르스나 아니 다주지 베토르 쉐베게 제지디 마 조슈기 그러바 지금 얘네마 림바신 가르스나 숨다기 짜에 림바신 가르스나 제반낭요 제반낭은 하제 참르카셸 카세도 시다당 카셸 카선 카고 난 거야다 얘네는 나 카셸 가르스나 믹스에게 가르스 그룹이 근데 덕주 난 거야다 라소바 망부신 낭체니 다당가라조다 시디셔누 리바 시디셔누 시디 가르스나 미간게게 다다 가르스나 학바도 숨다기 짜에 흉정에 임베는 시디셔룬당 아니 저들 좀 보시고 공 근상 공개 디네 임베이나 아니 시두림 보치게 가르스나 가마 시디 숨다 지진 개베고 이 무디 청지 소 되게 숨티 내 봐도 따고 야기 뒤치차고 요르바 전주 시제는 봐도 두어 된대지 다 디네 임베이나 가르소베 비 드셰기 난네 드셰 양제기 난네 양제스네 다 베디 가르스나 카셀라 고대와다 첸덴젠다 찌규르제 아니 쭈구치와다 쭈구 양와제기 가르스나 딘드기 이 다조지 비 흉지 세기 잉그리 코 가르스나 나라조 미 다 가르스 그룹에 둠젠루지 조지 가르스나 무주 양제 주바다 무주 아니 가르스 그룹에 담아봤다 티니 임베나 나란조다 다다 임베나 로 니게 예윤치 그러바 진짜다 저 가르스나 예 이와스 요 말이 미디 임베나 콘조 깨사지 다 깨사바 망고치 들어봐 나란조 벽이 얘기 날 깨디 조시부 두고요 변나 벽을 루지 털어 차시하면 깨제 숨체베 인생 손도다 그러바 진짜 망고요 티 임베나 깨제 체다 계제 시바디 급 뒤뒤 흔들질로 코고도 아래 구두체는 흔들질로 계제 시바지다 아니 한 가르스 차다 나다 치력 듄네 잡대길 직접 디네디 마치네 로자와 렌진상부네 안주주담마 가르스나 가르스 그룹에 셜루 에 잠시 부르르 가르스 되게 계제 잡이 유세 숨 딘데 생에서 드미나자 유브다 다 임베이네 계제 시바디 급 뒤뒤 흔들질로 코고도 아래 구두체는 흔들질로 계제 시바지다 계 서제 생지도 계제 시바디 가르레스 미리 니기 게 파주 규르용디 티치규 소야르 다 미리 빼나지 가라서 전비급을 추슈 망부시 추 규르용디 규르버디게 아니 비리 게래야 법임 다 지규 뭐좀 뭐디 지규를 다 드리네서 담아 시바디 추 시비 된다 인다 쓰신 미간게 가르잖아 아니 친준이 뒤로 뒤 개벽이 깝합진 다 니네 신다 주로 처음에요 쓰신 게제스네 은지임을 다다다 변한 가라서 드리사 별안저 좀 게이 두두 오연 생각이 그냥 가르사 가라서 제이단 비버룩이 깨제시오죠 디게제 깨제시오 깨제시바디 아니 미리 신다시기 깨지 미리 지기 깨로 주 주로 용두 아니 딜레야 가르스 그룹에 디체바 딜레 가르스 그룹에 닥주일로 지세니 죽을 땜퍼바 딜레야 깨제시 드르스기요 두스리샤 딘두 깨제 깨사제시바디 어디 깔레가스요 그래 그러바 깨사제시디 가르스 미리 능이 깨디 미리 능이 깨는 거만 뭐만 쯔이니베 단님버 디게 다다제나 아니 고가와다 고메데와다 다대게 죄담 표준바 라소보나 식체니 아니 음에게 되게 가르스나 아니 주야겠다 라소보 되게 마 표준 맞아야지 만족 가르스나 이게 사바 소유진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 내기 럽시 간게 제단게 가르에서나 아니 롭종 거래 임베이나 다 롭종 거래 이나 럽시 간가 가르에서나 숨다기 럽시기 저와 시진세디 가르에서나 무주 양전 두배 잠배게 가르 숨주배게 임베이나 렉세 중앙다 등주이나 간에서 티내 임베이나 가라주 투림다 티내 롭다 치무 티내야 티레라베기 아니 심주 로마다 라서버 텐주기 전야데 조디 가르에서나 숨다 저와시 숨다 저와시도 숨다 저와게 저바디 그거 저올 숨구여르스나 지르 제베이나 아니 시디셔는 저어서 그럴 다디 가르스는 그래서 아니 라프라 체가 빈조 로다 체모 이네다 남자 미르 로다 체모 이네다 훈누 미르 로다 체모 이네다 동야 미르 로다 체모 이네다 라서 지규 딘데르도 코 가르스는 첸덴체다 지규 젤레 딘데 지금 문제 지금 그럴 코 최고 첸보리 최고 첸보 이메 이네 빈난 그래서 다다 좀 이 징에 이네다 이 규칭에 이네다 내가 강양으로 하게 표게 이기 내가 징에지 임보 이네 나도 남신 가르스다 교려야 되게 간가 가르스는 빈난 최디 진주 디디를 체디 조르고도 이제 때도인 남지 아니 가서나 레셰 좋아 조르마도 아니 숨주베기 자와 조르체니 마 디엘레 피고 말해 봐. 그래 봐. 진저리 디인도 공기 제제디 가서나 알레 디 콘조기 체주 침부 숨지 봐. 디게 디 가르스나 디니니기 체주 침부리. 바디네 가르스 빈나 코 대월 땅 요르 있으신 다 가서 르는 지금 말해 봐. 봐. 빈나 차샹을 아주 숨주베기 등주 숨다니기 자와 장용의 미당 숨주베기 아니 가르스 레셰 준비 방법당 간에서 메노니 떠뉴 예배 미나 남세하고 빈나 차샤 간주 가르스나 얘기 듣는 제비는 아니 숨주베기 자와게 날 가르스나 진주 얘기 좁어 이 민간 간이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르도와니 시버자서 다디 숨주베기 자와게 아니 가르스나 지인 그러지 봐 진주 얘기 좁어 니저 민간 기니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르도와니 시버자 제단 가르스나 얼렁엘렁 아주 얘기 좋다지 하고 가르네레 진주 얘기 주신 거고요. 진주 얘기 주 강하다는 밤아 라라산남 진주 주식을 때 딩이 진주주의 티에 민식하는 된다 양식 요를 봐. 진주요. 다 되게 마 자리인데 얘기 되게 이 진주 얘기 주 보여 봐. 되게라. 나로제 자르죠. 얼리 시버 자르죠. 얼리 시버디 나로제 봐. 나로제 봐. 너둘러 시바 자 생선도 라서 근데요. 다 이모 이내 가랑 쪽에 가서 리샤 좋아하는 가려어스. 공원 돈어 범어 알아서 들려도 되지. 주들려 되겠다. 총 쓰셔야 된다. 그게 가게 하고요. 그 봐. 맨날 하제를 찾아. 하제를 찾아 봐. 이내 가라도 저에 나를 가려요. 그래서 라디오 수라 우치네. 텔라 숨비 당보자. 텔라 얼리 숨보자. 텐일 항마다 제보. 슬레브리. 뒤도 뒤 담마시 뒤고 조단 고신나도 남시 신의 손으로지.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라디오 신고. 라디언 시에 전에 라디언 기술을 로드 날아서 라디언 기 사실 주 수십에 최초에 봐죠. 뒤에 가르스는 협주디 라디언 수라 우치네스는 우디 협주디 매버스. 매버스 전에 텔라 순배 당부자 텔라스는 사스인 지구려버. 텔라 순배 당부 가르스고 열었으나 민시 얘기 남 대바 최단 계도 이외 대바 순배 따디 따디 순배 수교스는 대바 숨베리 텔라 숨베 당부제 당부디 가르 숨베나 다타 다나 다자 사다다 다자 다양 딜라 가르자 얼리 숨베 자르죠 얼리 숨베 자르스데 아니 아기고 이 아쇼주고 아 장부 장부 자르죠 사다다 다 장부 디스 차브리죠 다도 혹시다 딘일 항마다죠 딘일 할지 제르다 숨부리 다임베 이내양라도 디 가르스나 니 레샤 좋아하는 뜻대고 가르자 띠띠띠 숨 하제디 나라라서 다다디 다디 강한 밤아 타면 남아 사디 톱 쓰자 다 남시 잘 때고 뜻대고 어디 다가르바 들려 인디 임 답변나 디기체니 당가라주 숨주베기 자에 그날래 가르스나 니 하제기 체레 디 가르서 그룹에 무슨 체 지글레미도 체 사다다다다 이나양 레샤 좋아하는 날 가르리고 숨을 다정부디 다정부디 사다다다다 디게기 가르다 된다지 주 차리바 다 인도 인바 이는 아니 나라도 표현하는 sumdaki nangla namkyu ngay dengi che sen chikta, shuk deng che, shibu yewa che chukur, nga razu sumdaki chang yoyu tuyiribar, ngay deng shiba di khala sikri esna, sumchubi zawaya ki shungla ngay su denbe che tila ngay deng, sumchubi shungla ngay su ma denbe la, ani karir sikurwe, dredi dang, sidu dang, nasoba kondru ki karir sikurwe, sumdaki dheba kheba mangbu ki karir sikna, che kanyun da, kanyun, kanyun che yoyu yorubar, ani lakwa do kato ngujo dama bata ta ngujo anje tuba, laso kondru ki saa yoyu duk chen, ani imbe lakje ki che dinde kukudu kaas, lakje che le sum duk chen dengi yin da. Ta lakje dinde shaa, bina ani lakje, o,

0: 가르쳐 그래. 다주 집에 중록 피림 딘데지 레자. 달 학벌도 가르쳐 피림 되게 중체니 다당의 양재현 주부 그주 양재현 주부 당주 담아 받아 니기 가르스나 다 다당 알아서 세 초초 동 초초 신내다. 저 알아서 파 빼잡이. 알아서 다다 드린 상 비율로 된 증에니 장대부. 다당 알아서 아니 자주 다 된조 신이 되요. 다 드린 상 라다 충을 자주도 조지 라다 증을 된조지 안디네 증심이야 증심이야 안 가르 뭐 증심 증심다 안 토림 증심이 토림이 나서 자 와티 다주지버디가 뮤즈 야세 니게 가르치셨으나 뮤즈 담아봐라 뮤즈 양세 주변 도지기다 말단 추르티니 세젠 그러봐 안티 퇴도 붙이다 나도 사초 좋아지 아니 지기 신부 그러봐 길때하고서 당하라도 지기 쏜다 흉쟁해지 힘이나 뒤도 붙이네 아니 가르치시나 소시아바 팀대질 빼시나 뮤즈 봐 알겠습니다 두지에는 가르치다 팀이삼보대기 두시다 도마 좀다 흉생이 자와기 흉직도 자 안티네 죽을 나지 대바당 진행 망부지 거 잡아 땅에 티네 주 죽을 가르스나 버야 쇼녜 샤바데 쇼디 쪼 마르튼 슈르스 센티 만시 개바 망부여 르바 디나네 제디 좀 붙이다 아니 시디 뭐지 니익 조 집에 딘데지 다 군이 이게 버게야 가르스나 마다 슈르디도 샤지네 아니 무주 야세니기 디니 제제니 투유세제 다 더딘 나란조 케르데보 르바 시디셔노 아니 가르스나 리셰 좋아 아니 딘데기 소도지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브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지 야게다 불어 네 슈유 니네 슈인디 네버도 솔린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능이 있네 두리아티 하자 체크해 줘 리샤스
3: 저번에 또 조이 난다 그 그거기 링키서 대고 그 조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오네 민나 마부 친구 사진 도무다 사다니가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베기 코미티니가 기능 능기 땅니 캡디기 주족기 제 중당 줄로 당 준이 당 벤저 당다 니좀 마부 친구 정근도 미르티니가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4: 저기 단단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르디네 저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드 링다저제 마세가 단단한지 셰 샤르디네 하장 푸송소 저디네 로와 갸조레스 디집도 잡았다 저기 링데디네 가라에서니 규링 굴때 로규링 굴 임바 푸송소 임비데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범이베 시리기 두지체
5: 생애남처 콘투 링게게 센트비디니 슈첸로자와 갸츠펜조라네 벽이 다주직베 충피 치슈구 투츠 그뒤 이민타 끝티뒤 벽이 다주직베 캔와 수수퇴유민소 고라 모주나웨나 튼디지 지메리체나 갸라가 무튜네 벽시웨 징주당 차베지기 벽이 다주직베 고라 모주나웨 낭튼 체지슈베 링게네 투도도 세나 유슈 팅디 강조 시리 체균 리체 순참다 시의 李前的十七千贵南天八三次来他总之作用三贵不次之意我能洗面李前呢养家节约听见徐天家伙

0: 你们村里呢，听见说我这能个人？
1: 其实也中年人，平常把干拉萨果酱给你做下了。你看，把干给人呢，没几日给做把东西推出他，前边从没送皮给当我提，将用给重给他收归端了，给表示了。把干做被从先拖。将用给重建和社会锻炼用被村民推门出去，民每个月点票平摊集体，各同辈认真工作，当真就是。八国抗战，中国共产党五年内，农业和居民爱国他，平县为荆州大内，农锻炼推我扩办，顶着学他。平乡八抗作弊，一国争端，推与解脱，平乡再再看了，关注不是。但争端好了以后，咱们就讲他咱们争端前边了，三六七端他。杀鸡决定作物，他能信抗穷给机器流人类军队这些民团结人啊最小了。三零年哈萨的胜利总派去与国千军冷地下动投票，大帝国给西北南端一些阳江南面我就能识了。
0: 三零年监督国被蔡军一年哈萨的洛克冲给胜利总派去与国千军冷地下动投票，主席兰科快点谈不提，他是南昌水准看的团队，他是有个人地区生日庄时间拉错了开不是？七九人地铁吹得快点推走呢，进到古北才九年年呢，进到九北才九二年拍的银巴塔，你是吹走给他七个呢？他是城西国内团队时间拉错他，工地林咋当？我有个求真，彭主阿达西个说有个真正亏的关键，他是城西管土七十六个月。随着快点九七人，如果为人民案解决难过了点的年纪能寸土日出塔，在他抗日求前，杀掉阿达西个接了大国切缺了生日总统相对切的年年把的七落千难缺个多。
2: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过了同居了年冬来点，品种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3: 초지라강의유튜초시참게니로교류난추미치샘지키강의레넘버기와체구
0: 생각나부처팅디편정롱천연천리콩표개롱천키선교로군대군정시배레친순삼다가시기인레젠디종지긴구난키멍게블라타십시친구난키니마치린라타부산점들라니지팅게수댄자고라
4: 平江龙池年轻人和北街龙池人，他们龙池六池来参与学演。
5: 空格里在那，俺跟这个早儿，二零七年你把家七街二堂对半丢了，先送呗。搞了呀，村外二零七一堂，这些你把教育所说抗移民搞了呀，那我这学着学不赢。你在地上了呀，俺木头些跟这写不来，讲说跟这个车子团结救助搞了呀，那我这学着学。跟这个车怎样送不？跟这个团点把救助写呗搞了呀，那走早上我是送不能。根据王都你堂他可能先给对不起给吞点吧就过了呀，我们这些能够的现在早晚我是点吧太大这个洗钱呢吞就就过了呀，那我的拉呱机需要给切洗银唐宝点了就不洗吧，第一个给点了就不洗呗，吞白干一年的没吞白干一年的地的洗白干就好了，看把那么给谁再接咱们银巴的呀，那文字堂这些能够的将来就会往都写不得了呀，那其他的他南生我的写们了吞白干堂没吞白干些其他的南生你了呀，一年这些七八的他的爹呀写呗吞白干一年的没吞白干一年的过了呀，那看完那么一个广播写当堂这些军党全部没几把要么那黑把有不起来，你要空了呀许呗看完那么一许我天天这一年是都写过的，你那得得得就吞住了写过的可能那么你给咱们就难了呀，他的爹写呗吞白干些提当没吞白干些呗文经堂这些难当脱了呀全部没几把的，然后那谁就肯定说我的白事呢，乔瓦堂天主说康荣点白请我去全部设计就够了，跟这个拆康熙了文经堂文经七个月白钱呢，这些灾难我的再不得去呢，乔瓦堂天主说康荣点白 칭아지 툼바 세지도 교회 되네 견두기 체지라 문제 대시 최고 레스 송낭바레 다이나야 군산 공연 그 공발에 야이나 딘데 송바레 툼베 최니 시직도 두지 캐파치 제발 쳐바질라 코알레 문제 체 대시 최고리 송마레 셰야 배줄이야 근데 샤낭바도 베스나 배양 발라 이 장토 제바더부 제네 은튼버실이야 문지 제시 제바데 콩나나만 이게 전에디 토알이야 따와지버 마마 야마는 문진능루 지버 머인버지데데 다리데야 시베 제시 문지 치베 규림난라 아래 치베나 수두 고모능신 제시에 당 문지 전에 야고 두성게 금제 카데스나 콩라 구상 공개한게 튼튼바지글라 샤제 배양 발라 이장 초지버더부 샤베이나 샴데 겐두그 체 뉴베 튼데마 주베 네거블라 야이나 치라그난세 편주 뉴버시버더부 난세딘데 레르데 체장 콩거 숭베 배양 발라 이장 초지버더부 타 워두 뉴베급라 중외 편주 뉴버시더부 다지카스나 튼덴당은 나바 이내제 강사지 电呢，咱不有把通章对居民为气度，即使都被广播堂，然后呢，开把派几个用手开连白，成为名堂，开就对面民说，我就全部收了就完的呢，但是了，我今天这些全国人送白广播能行，我在这边呢，我今天这些钱呢，得了呀呢，立即忙不有把通节。 他的做这些都被广播能行这些数字月，而且呢，其他个那些谈不到电话都你写不来，其他个那些谈不得，准备见了就不得，准备见的肯定就是考古人士呢，乔阿姨奶奶，大家能乔阿姨明天的，大家能先给开局说电白明天的，据说准备设计都给我电白讲杨昂，全部康荣系列呀，那文件。 这些钱呢，来过来吃鱼吧的，空都送都不能行。顶着这个火锅的是，别那吃下，乐酱乐蟹酱蟹串酱串，这不得不别的这个开始三碗吃不得不是呢？吃完我就吞不下去就给我的，但不是完了，然后都别现在顶着下边呢，别那再酱再年羊年马羊马团托西不得不，第一的这个仓库开的是呢。 开局我的准备设计都给我写到这完了，他就说不能行，吃完汤开局说蛋白明汤清爽，准备设计都给我蛋白，天天讲样送康荣西了，我们这吃过这是外给，就我们这汤那个样，提了土不得，第二个做研究个天气就不写不来，研究王都你写不，天冷呢，汤不准备讲了就不得，你吧。 每天白见了就把，每天白见了就把，先把天阳打肯定就了，可我的是呢，吃完汤，开就说蛋白明汤清爽，我就每天三碗吃呗，跟这个菜康熟了，这不饮食，选了这个话的，别那对酱炒，乐酱麻鲜，芥酱抹切，黄豆下边别的啥参谋看的是呢，吃完我就。 每天三碗就把写到日完了，然后就别吃下边那卡酱羊，什么猪，那么雷酱，越南盐，切过雷酱，徐州盐是呗，别的的呢，长嘛，开就点白米，我就每天三碗就把写到日完了，你把每天三碗就把搞不了呀？伊呢，酱羊昂松皮，咸羊开始呢，最近俺就开始拍就等的是呢。 温带色呢？温当色说吧，他可能性个一年色了说吧，他可能性没色了说吧。同时，他们白酒灯的，同时他们开的是呢，我就每天白吞，点把酒杯，设计个咋的？先开的白酒灯的是呢，温江色了说吧，他可能性个一年昂色了说吧，一年阳色了说吧。 第一个白酒灯的，起码别那温江一那昂一那阳是不？第一那了呀，确实写不那江昂阳的个空格，俺做每天三碗酒杯，再一个来送什么罢了。温江他的开的是那温一那三个炸的家姐，特蒙团的罢了。每天三几个炸汤鲜度，每天白天点把酒杯，一把天阳要的，加上俺做第一的呢，各种个白酒当起码那个的，开起么些大的也是个。 제당 애들 공어 슈버디 원대 원당 이내 몇세 도서 가라래 미친 세지기 잘 와라 치마 원 장 이나 앙 이나 양세 돈조 장양 숨 슈베 머체 대다그 뒤내야 양 이기 셴 슈버와라 제단 디카데스나 미준 세지기 다탕 셴도 장소기 가셔데스나 미준베 전대발 주버 인자 디리 장 피주 지슈기 침부시라데 제단 자지 룽딘 삼바보 남기 디디디나 급중 그 피주 당랑 침마체 대한 개침부시라데 나도 자월 세문능신 두배 퇴용고를 야인나 나도 샹랑 오드지 주위인 숨주배 급를 야인나 두배 땜발 주고 시배 두배디 망보 쉬볼래글 아 이내 커지 가졌으나 체미직과 땀래 두주기 남바디인나 직배 임바디인데 여드베스는 직배 유바디 망보 여래 샹랑 나도 레이디신 롭중치도자네 전수 휴초그래 예 슈에드 가래 숨주배 급를 야 두배세야디 망보 시달래그래스 다오나 두배세야디 근데지로 코구구르베 커시에살라이나 체미직과 땀래 두주기 남바직과딘데 여래스 오늘 창마 딘데르 베스나 창마 티다 인구베 네바양 요마레 크데데스나 두두기 남바 미직바 인바 다가는 신기 체시양 미직바 인바 체 미직바 인바 소 망보 요레 디게 모두 슈바 능신 머툭바 제고에 디니 개침부시라레 슈에 다오나 겐두 시에베 거기 두바세디 컨데지로 코고레스나 두제 튼다 강시디 여러 두제 튼지 요구로 와라 두제 튼 강시디 칭을라 세와 이나양로 마세와 이나양로 겐두기 체남기 슈글야이나 튼시엔시 구조유베 튼데마지로 코고레 두이나 두제지와로 와라 두제디 칭외수 세베 남베토네 레그레라 칭외수 마세웨 남베토네 양 레그레 은데 장양 숨부 튼다 가르댐을 주고 그랬으나 장소기 슈르야이나 튼다 시엔시 구주여바 댐바디 겐두거그 두바디디 배차샤 나양 도뇽스 러비나 양아 양디 자제 소수 도뇽바디 시에베 양디 슈르야 가르코르베스나 겨우 시엔양 로닝베 튼다딘데지 두제 튼디 코어체버와라 다양한도 배차샤비나 지양신라 로장신기 유세기 배지시에비나 지양신시베 양디슈라 로장신바디 코어타 로장신시베 양디슈라 지양신베 튼디 코어체버와라 제장 양디 두제드 카레스나 로 양심바데레 양디 두제드 카레스나 어 지양심바데레 제장 두제 퇴응응원의 시에베이나 빼딜레야 자제 시에베이나 어 칭원수 세워드 와라 제장 두제 낭든디 칭원수 세마세 치달 이양롱 장양 숨기 쇼수 전시엔시 구조유바 댐바디 겐듀거그 듀발로 코우레슈에게 중재디 디알 다리 대시에게 듀바시바디 공도 모두 송스모 능신 두제 전디에 칭외수 세와타 마세 치다리양로 장소 겐듀그 체그 슈글야 전시엔시 구조 유바지로 코우르바 두제디 칭외수 세메세탄 양만나 두제 전디 치 응어지 강토 슈미제기 두벌랑 두두기 남바 미직바 망부 요래슈 공도 슈바능신 두제디 치 응어수 세워 담미세바에 요래 두제 튼디 치 응어수 세워 인바 강시 두제 튼디 치 응어말라 자와르베 양나 치 치말라 자와르베 내둔디 치긴디 타제제 다 두벌레 두두기 남바이나 미직바 망부 요래 샴랑에 디게 두두지 모두 슈베이나 베차샤 담보 낭대야 야구도 나가는 신기 지양신 아양 신바이 로종 양 야구도 세게 베디디엘야 차주는 시베이나 두제 튼두 칭원수 세요 말을 와라 마세와 체제 장소 겐두기 체기 수수이나 구주유바 댐바로 와라 베디디 두주기 남백원의 시에버이나 수수두바스리 가리 숙소 되버렸으나 두제 턴뒤 친구에서 마세양 장소가 숙소야이나 구조유바 땜버로 와라 디나 되버렸으나 되버려 두죽이

0: ཁྱི དང ཡང ནན པའི དོན ལ ཡང ཇུག པ ཡིན སུང པ དེ ཐ དེ དེ ཤེས པའི ནན པ དེ ཁ རེ སུ ན ཕ བོ ས ན པ དང ན ན ནན དེ ཕ བོ ས ན པ དང ན ན ནན ཡིན ན ནན དེ དོན དག དེ ཁ རེ སུ ན རྒྱ བ དེ བས དོན དག རེ ཤམ དེ ང དོ ཇིན ཇུ ལ མ དེ བས ཆེ ཤེ ཝང ཅན སློབ ཅུང ཆེ བའི གི ལ ནི དེ ནན པར ཇུག པར སེ ཇོ རེ ནན དེ ཁ རེ སུ ན ཕ བོ ར ན པ དང ན ན ནན སེ དེ རེ ད ན ར ནན དེ དོན དག ཁག གི ཁོ གོ བར སུ ན ན nita nabar juba shibe nan dizik di na kodo matu bo zaya goya di kaya chenpo shibar wadi. Awana yangda nabar juba shibe nan di kante julo kogu warasana yang a yang ki jawa am daba de tuju nga zo pege kodo buji shibi na jato chebe tundi. Denba yinza yang shi chawa nabar nisung wadi. Beji cha shabi yina yang xiesu sedin de xiegruo la o di yang de xiegruo de pe di neng xin yang yang sel so ba la yang sel so ba da tong zu chang wa yun na yang da di jiao wang de ba yang na pie ge du pa jie xie bi na jia de che be tian de ruo la bi ji de duo jian wo de xu bi na dam yang yang xie yang xin pe di di ji nan chun wei yang a yang de xiegruo ba di chang ma ka de si na jiao wang 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
1: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그루
3: 생계 넘어서 샴나 당원에 까망에 생주년제 쇼인 제대 정원이 사르괴비 계급 처진 흉내 강내 시도 치바르시나 니드 계용 처진 말라기 차예 된자타 정시 된자 계계 처진 순경소 협공기 팀규르 지시 업무 대체로 다니 장외 소죄다 저리 년부 소소 예비준 규식하 직 팀신 십시 탁주 지범마세 제외 계비 대접담세 예가 면주 견주 주기 제제 중앙에 다도 잡니 추제 토에 라제 서비 튼제 서바 강교 내도 면주 나 배주 제기로 근대 단지 랑게게 면주 협수 인권 남자라 은수도 남장 개별 남루 다주 제규타 신지진 비 면주 견주 천비 면주게 라제 서비 튼제 서바 은누라 인권 은수도 남장 개별 레드 비균바타 외소 초진 톱지 인권 개별 레드 강교 리그 제규임시 계감 크루유비 제제 정안이 제르니 동자미 니슈 저주를 개용기 텐톰바 콩베기 니슈 잠시 델레진의 당분에 개바 파라 개용기 텐비 왕제 뇨종 톰브레 토기 총직제 타 총직제 카소소로 투 총블리 갸자 십주 시주 장아 숨타 갸자 주주리 뒤 차주 시 파르입시 델레진의 개베 담주 파라 개용기 텐비 왕제 뇨종 톰브레 총직제 전 동주로 주잠스바타 총법 걸어 동주로 죽겠라 생입시 제대 정은이 톰브라 단동지겹 주기 링례당 유고로 부타 냠도 매딤타 총이 징동소 레디 켈레소 신진 주비 체니 레디 켈레게 첸디엔게 체베게데 튕게네 부체니 지비 냠레타 차웨 용기 공제 마셰시비 능모 네드윈 탄 젠제 닝가 과바타 세디 뷰레 공제 탄 젠제 약베 톰레 지람 냠도 되게베 랑자 되엽시 예가 동지 주기 용자 체베 정시 탄행을 받으시나 진대 개발아 총결은 바 당부 총교로 되간타 니규 컹바 첸종 제비 인코 더두르리 갸자려고 자지 파르유바타 총결은 바 니바타 숨비 총결기 총교로 되간기 인코 더두르리 착제 용도 친입시 진대 개발아 총결은 바 당부타 니바 숨바지에게 총교로 되간 첸종 인코 착제 모두 용도 친입시 예멘 후사이 차제 초기 제제 주신 예제부터 신나 대신비 사고로 지난 소디어럽기 예멘 타이지소아 신진아라 카귀 치부타 후사이 차제비 터동 사다 신진기 카도아도 소디어럽기 먹도 없는 주가시에 가입시 예멘 작제비에 제재 집신이 제발식나 작제 두슈티 소디 어렵게 훈후교육의 총계를 한민 스무시에디 카마딘시레 젠디 주장방 엽시 소디 어렵게 조치비에 예금 망부 냠지마기 제재 중은이 제발식나 한민 스무시에티수와 망주 미성망부로 예멘 후세 작제비에 제규파니 미망부로 미규파 엽시 우르수이 개순부이 제체 집신이 제발식나 우르수이 마기 하르깁탕 뛰니치기 짜블로리 쏴라 모두 파르구의 체니 종미 뛰니 숨춘진 체입시 우르수 초하기 제발식나 유그랭기 서규 야당 집주신이기 개조 쿠주 뛰니 타 뉴규 짐지 몽시 제구의 쏴 믹서라 파르구의 체입시 유그랭기 신친 젤란시지 예니 테란 유그랭니 우르수다 유그랭기 초안니비 각제 멍시 제괴라 파르교의 제잠 조규 최고로 개교를 제기니 개시 우르수의 소르교의 제잠 샤체 유그랭니 람시 파르교의 제잠 조규인 시시없이 잠린 중교편 섬냠자기 렌진 총도 탱니 개시비 신이바 대 제제 집시탄 정은님 바라 부대피스레 조바탄 절니 동자미 니슈츠쿠르 점니 레기 젠도로 케니예 게사 네루비레 초규 땡기 제바테니 젠도르테 아비즈가라 초크데 토마디임시 샤야니즈 비오라시나 절니 동자미 숨주 수지르 점니 레기 젠도로 머니헤레 니르기 임베 토니 자르메키 점니 충교 편숨기 젠도로 제자 니르디 숨바 임바 추구입시 제대 중은이 어리게 초앙은지 흉례 관계 내지 배워라시나 어리 이른라 다와 추리 마 예바라 타바라 졸라 통주로 숨게 겨주 땅심바타 다리를 터둔 졸라 통주로 숨죽하는 채소 여부시 생겨 넘어서 땡디 까망년 성균년주

생각나면서 걔랑 크고 쓴배 공무 들대야이나 다외워도 집어 쉬지 나성기 대쓴배 저왕망다지 이일러 콜신도 갑시 가디야 출래 아 내지 카시에 삼어던두 이일러 좋아 짐보다 양 저와 카시에 찬스 집에 걸리네래 삼러 끊어 시키 쓴도 갑시 강다 급디디 걔랑 가교 재매 대두망다시 창의실

생각 남초 다 데스인데 차와 카지리아 기랑기 캉르타 괴부딘제 낭도 카우시 다 이내래 농교 제비나 카케지라 펜범해자 딜레 나나즈 고디야 데제 정르르 닝주타 베도 훌준기 쇼송딘제스까제 모투디 듄도 체투비나 대다기 대송기 슈르뇽웨 기랑기 응의주 틱제지레야 그딘 승예시

타 카르키 냠귤 타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리직 기베 뜨무 띵샹 리직 갸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각나면 错，但前往垦殖前边呢嘞，让人望外各地呀，仅仅他偏居亚国西马西边呢，你们去让开每个队内买把狗肉队，狗不客气吃边呢嘞，他们去出于不能行，东北狗可能来马店长，俺那子妹子他郎做，头次见，说说亚望北队队呀伊呢，但仅在亚国西南界，让开妹子伊南国队呀，吃多给人们吃多呢，要客气。

전환기 캔 요리라 테니 대신배 학습 남다키 런더치지 다 제전디네레 탄데 초에 출리야 지도기 유난지다 롭트와기 자지디네레 나나즈미즈 최기 근어자진지리 생길

0: 간단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2: 로트르디니 소웨 람니지
3: 체르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한게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이기기 소아 소웨 람로
0: 자잘 롱족기 지수 제베 김시 갸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리롱아신 제바타 미유아신 대외 켜바니
4: 자산디베 생겨넘어서 공감사 다네케니 생구숙베 레젠디니 편종 롱친년친레고 벽에 롱친키 소외 남로시베 레젠디지 생겨넘어서 말리 전자용 슈킨 로직이
5: 생겨넘어서 말리 전자용 슈킨 노브조아히 난줄레 센디 레스다와타 라베 닝궁기 추즈중이 탄가마타 치추 추즈 추베토 롱친타 대신 라도 카바르토 게닌체 추리진디디 주분윤기토네 세나도구유
4: 생겨넘어서 난줄레 센나 조 초에 추기 균시탄 제외 체진 냠취슈네 군이기 소화라 더비타 편부 중세 잠시 토뷰 딩부장신예
6: 차투소 냄싱문다라 토구망잠 제바타 차자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 되미종
5: 생겨남소 디랭기 초에람쇼기 레체나 랭기 초르 초에난기 레베 쿰시타 밀레베 쿰시 카니 냠주 슈네 케남라 대탄기 초에 쿰시 상부타 무투 균교능규 부구 슈구인 대탄 시에지알센네 세주딘 류심 추신송네 대화주 생겔링게 남부츠 탄드 센신부니 편종 롱친니친니콩 벽에 롱친키 초에람로 레체지 무투

0: 노즐라 다팅거 투수 미남기 류위디소타 코리오 송겹 제베 두시테러 통체번왕웨 긴기이나 안주인 잠리히네레 강골쉐나니디 마음마로 주의비시 토야도관라
1: 오네르샤로 다마세이나 랑종경원의 차샤비네 망용기 륜종 집에 부구 실송 티든기 강호탄 제외 진도나초 변화송알라
0: 라슈자 다미카지 강고 신규르 갑메진 강고 신비기나 다베모르 뇌토기

0: 마 예배 토네 강고 신규 청구인들의 시군이를 봐라.
1: 다란시
2: 지신 촙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츠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네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我시타 메롱토샹외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안구이라 렌지 시쿰 총용암
3: 안츠 좀당 된당 장리 시경 퇴어메 또낭 장마용 탄데 Kerangi tokla wo ye tang gule chewe nangwa dungna Lianji ku simi de shungne Rangi rangla gebe chiklam di la chung shiksun tang
2: Zemlin chudian zazu ki biwe simju nian shu shiki nang Zembulin ki mi ri yong ki changbo chu Chanyum mi ge gi gine mi ji la simkam ge gin ki gange che si yu ji kui yu
3: 天里长波塘恩克咱们西卡了营地健康美食托尼米托之路加新别民忙不内当营俺村上班了三了月别库尔布塘冬夜超过铁大日系水仙岸秋路米当呢强烈云集行烫竹日三四晚上更忙不行了多了生退没本地多日塘水仙给米当我卡了营地库尔退没本多车忙不行让给让了给别两百银
2: 팅럽기 심캄리베 로빈 포르디 심캄디탄라 체니 더디 시샤유디 심캄디탄 젠키 투 남이양 내러 준신 니콜히 미남 제외 경키지 전다 팅이 레바 주톰나 지딘티 강에키 차와시 시엔토 미지 송유
3: 원자 레게 누슈기 초베 초주로 탐진 집진 제외 서미 부조탕 파마빈치 간이 로가르남타 림키 파다 링도치나
4: 家住给金巴德边仁义起大的强。三胖人被罗边阿迪里抵达了宋雨天，仁义给各度电梯起步，其以苦肉所给跟铁达门人把仁义人，没有借钱，仁了仓边从内切的扛棍顶边越接送。热天，每一米菜的街档几个人来买吧，看了眼，俺村仁义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 Rangki rangyi le nyingji ta chanpe lianjik si ta. Tuan wo me semgi topshu xieba ni, zawo ni gyugyu meba tenja kane yinde. Gyonang ta reche ge long ne, rangki rangyi gyugyu ti yin la, jidin ti re semkam ge pangwa pube pangwa xienxik chi ni yang mi.
2: Ti na, gabri yi che tang, gabri gyonang, gabri su nang so, ti da changma zumki bang tu su tang.
3: 让起让了宁吉塔下次月呢俺去西内俺去宁土都别神秘普处塔他们本起赶紧落完所下次塔前去共土让起让了恩居人怎么人能塔开给普处村南为恩居提醒土让起让了一年跟有马日可里引大西松若多呢退体零年松错我起得了车行起呀让心让了晚为心了火车轨的 Rangki rangla nyingji ta, rangki rangyi chamki yongkun zhukru.
2: Simkam chudian lo tona nangdi, simkam chudian ki zawa chebe di tangki rangyi tang, di tangki jiso zhungu.
0: Lo 매기 균시 주말벨라 드링은 아니가 자지 생겔행겔이야 냠주시는겔라
1: 라용알라 다 디테일이나 베이징 조리롭친키 쇼도 차오야면캉 류제 수리 치주 챙가 탄 탄능신

0: 남소 드링키 계산에 도리체 쇼삼 타셔히
1: 리첸티 십시 신괴난킨 게준나타 부산 정도라시
0: 안난소 사고지메난 제초지
1: 땡게 쇼덴자고
0: 쇼덴자고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나무초 샴나다원에 까망에 생규년제 쇼인 제대 정은이 사르괴비 계급 처진 흉내칸에 시도 지발시나 니드에 개용 처진 말라기 차예 된자탄 정시 된자 결계 처진 순경소와 협공기 팀규르 지시 업무 대체로 다니 장외소 죄다 저림 년부소와 예배준 규식하지 팀신 협시를 당주 지발마세 제외 개비 대접담세 Gega Menchu Genji Chuki Chichi Chunga Ni Tato Chamni Chuchi Towe Lakze Sarbe Tuenche Sarba Kangkyo Neto Menchu Nampi Chuchi Giro Kunti Tanchi Rangyegi Menchu Shepshu Rinko Namchang La Ngunchu Tu Namchang Gwebe Lamlu Tachu Chikyu Tan Shingji Rinpi Menchu Genji Chimpi Menchu Ge Lakze Sarbe Tuenche Sarba Ngunur La Rinko Ngunchu Tu Namchang Gwebe Liedun Bikun Batan Ngunsu Chokchin Topchi Rinko Gwebe Liedun Kangkyo Likrup Chikyu Mishin 계감크류비 第六天的节目当中把它沿用给天北王街鸟总创办的从直接转通就是住咱们西北塘从北国的通就是出给了新月不是接着将你创办了单独几个聚集人力当预购的不谈念头没点谈穷意京东所列的开列所新进组织前年列的开列给前天给前边给的团结年不前年几部念列谈查为用给空间马学习别能够念点谈战最应该挂不谈四的不列空间谈战最要别创办的这个念头对个别浪在团也不是接个东西聚集用炸切别成西团年不行了 今天给把了创建人不谈不从教的对抗谈你给康巴陈总切别人控得多了列给着两个杂技拍了一把谈创建人不你不谈送别创建人给从教的对抗给人控得多了列拆解拥堵清一不是今天给把了创建人不谈不谈你把送别借给从教的对抗陈总人控拆解目的拥堵清一不是 也门胡塞查解查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解 어렵게 훈훈 교육의 총계를 할미 스무시에디 카마 딘시를 젠디 주장판 엽시 소디 어렵게 조치비에게 그 망부 냠지마기 제제 정은이 제발하시나 할미 스무시에티수와 망주의 미스 망부로 예멘 후세 작제비에 접규 파니안 미 망부로 미규 파 엽시 우르수의 개순부의 제제 접신이 제발하시나 우르수의 마기 하르깁탕 뛰니 책이 자불로를 쏴라 모두 파르교의 체내 종미 뛰니 숨춘진 체입시 우수초하게 제발하시나 유그랜기 석유 가당 십주신이기 겹조 쿠두업 뛰니 타 뇌교 짐주 몽시 제거의 쏴 믹서를 파르교의 체입시 요그랜기 신친 전란시지의 니태랑 요그랜니 우르수당 요그랜기 전이부 각제 몽시 제거라 파르교의 제잠조규 최고로 개교를 제기인 개시 우르수의 솔교의 제잠샤제 요그랜니 람신 파르교의 제잠조규인 시시없이 잠린 중교편 섬냠조기 렌진 총도 탱니 개시비신이 바테 제제 집시당 정은님 바라 부터피스를

0: 生南草，天天给七零滚地西北南子里前天呢，我最喜欢给七零塘不地呢。王伯彪做给点个杨雪给收菜呢，拍不一边锅顶着钱。明日给那里明朝我看去金边收菜先去顶呢，米吕布偏边王伯新就去过呢，前日不南给团人边南去推木给铺顶一些。开过明朝为我给王伯彪做给我那句呢。
1: 帕巴尔米南给通勤切切，你的心马爹巴七十多月不是。中间在开店成为托年，我这钱巴行呢。嘉宾给开铺明朝为贵族给新旧村头托，明朝六千起王不米吕布偏旧切土白帕巴结束切的新旧切有不谈。起来看他娘们来钱呢，王不米吕布偏旧切土白帕巴结束切个银巴，开不扎切有不是。
2: 那是了，但说这现在遇见呢。
1: 提醒。
0: 日先呢，比如说七八十多，但以往嘛，不同样多啊。嗯，是嘞是。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如果你不读书吧，现在现在在家里呢，啊，你念现在这里也不要的。嗯，是嘞是。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行。
0: 日日了。
1: 那恰下边呢，他给黄学员能 明日他还将找不用这些的下。但前呢，我们不做其他的呢，这趟这几大地日的电话门那边，工人可热情了。
0: 来是来是，但俺村里开边周日等不嘛那样去工钱做的，但每日谈周的还讲去，差不多被跟个这是我最难断了。但看上个国母呢，西边忙我这个，表弟当俺做米萝卜差不多赚，但俺表做七百个了，表弟当个买菜也工钱很难，真正是工个是吧？
1: 是是是。
0: 但你嘞？其实周日的当然做米日给王伯比做车给烧车里啊，但比呢，但周给绿布预备，那日忙我是当然做米绿布车给人家全部约的是困难下了。
1: 啊，那乐死乐死！但我那和他孙孙杨双江现在没找回去，但往周给苏北套了一笔呢，但那都是那日是吧？那现在
0: 忙
1: 我是和他孙约的是吧？
0: 日日。
1: 但第一和他孙，但俺做米汤找回去
0: 住去，
1: 我怕做找回预备一年嘞，俺必须去啊嘛是吧？
0: 日日了。
1: 哦，这么多其他朋友又给他买过去。苏北套里啊，第二次了，谈的的爱子呢是没变。
0: 嗯，
1: 那谈多和他说呢的，哦，美国苏北可能要的是多。
0: 来了噻。
1: 现在咱到底打几不几件的是吧？
0: 热热。
1: 你忙过去和他说，但哦，谈的的炸弹只有个热了呀，要的是吧？
0: 热热。
1: 现在咱到大和他说，到底下就消化全部一遍的嘞。哦，换最后个和他说，到苏北顶呢，就吃些是肯定必须吃完嘛的是吧？
0: 当然是下了。
1: 热死热死了。但怕过的最能俺最羡慕哪落里啊？三年级接第二年，他说这些东西能过是吧？
0: 热热了。
1: 他钱呢？王不搬走了呀，说这哪落呢？但怕不得， 약슈 레스야디 그냥 금전 흐르지나
0: 레스 다 그냥 게 공능 신제 생게 망부지게 딘제스 공구르발 다 제리 케첸기 왕부 빈조 치알이야 파부 담야기 유인 카숨 유베데나샬
1: 알레스
0: 디네레 다 파베 왕부 치중디 미단 하장 참부 유바 다 당부디 원의 수빈 딘제스 레드완 다 니베네 원의 차차비나 양 파베 류캄 춥추디조 미탄 다 춥추디 잡부 유 딘제스 레드완
1: 제
0: 숨부디 원의 차차비나 파베 기사 튜리미네레 하장기 퉁두다 소디부 유 소기 케주 된자다 면주기 만에 있는레 뉴르 주유 딘제 인자 다난 주왕부 비주 치베 거블이야 소자 파부디 담베 금첸데르샬
1: 아 네 러스 딘제 이비리 다차게 디제 숨대유자다 체리 계전수이나 왕고 뾰족 치아텔이야이나 아 소자 파고디 능고르와
0: 제실
1: 카체나 튀균 총브레 토기다 군대에 파고디 주기다 왕고 미르보야 그래서 되게 뾰족 제비나 용고유나
0: 어 디텔이야 중천재 캡데 차외 토네 我 저딘 제스 체샤라 미다 파베 파기 왕고 뾰족디 다 링미 튠베 파기 뾰족 인자 다 군대기 파베 왕부디주 대가다 미르토토 뾰족 체나 고겐 침보여리 스테난도와
1: 对呀你那个是吹嘛就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我们提出的米绿部部组七个日子我就拿下了。
1: 啊，那乐是乐是，听对，现在批给全部停止一段，那突然给撤职拿了龙。

0: 这个是一个人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 能去忙不起，当男主团员人不美国玩玩就容易上场，当男主人一开玩呢，恰恰被那嘞推广到那的城里，写着看马将呀一年的推入去控制当团员玩呢，但写着忙不起。都连起啊！顶这天了呀，一年来我呢，一般都同南区外的开心民族生计了。
1: 我呢，他个上是，他听上课的时候呢，他现在配件个团队一比一年来，他那兄弟班的不拉在进度了。
0: 老王，
1: 第一年来他被托休息来多了。
0: 我呢就想了，
1: 第配件业务前辈呢，他学过课的时候呢，你没绿皮给忘过一年来，他别个就班的去了呀，是吧？去不要了吧？
0: 徐三，这是。
1: 他的孙子，伢年多了，别个就培训去土皮呢。
0: 那是。
1: 业务很重要嘛。
0: 是是了，伢平这钱不听我说完了。
1: 是了，现在俺那嘴呢，他推广给，他多就趁在拉在给啊。你生育一边的是吧？
0: 这些了，
1: 军训一边的，就是忙上大块的，嗯，军务两块的，看什么事来着都管。
0: 我那这些了，
1: 他可哪这些了？
0: 那是了。
2: 前儿退缩，恁新闻带着透过忙上接不他，厂家跑过缩，超热难他，张部长，杨三我说说对面中。
1: 生意那不错，项目里啊，其实你不得，我就学过你了。其实你不得听这事的下，每个人六级跟每些空军都有不一样呢。考虑里啊，你要是全部属于别过的车。听对，每个人给他说谈得不得钱多，每个人六级跟每些当不能给给许多年的些嘛对吧？忙多就会有不些。一样，每个人给每个人六级跟每些排局当差别钱里啊，天干三局当三万群众那里啊，有会有不些。中国现在开端成为讨论我这些把行为呢？而你在月里边的创作是一套，闽南陆籍的闽西空军都有不一呢？学军里呀，对阵一个将军，似乎有被过了点下了。
0: 那是，但既然闽西里呀，恰村民呢，他听上说不得一年里存到一年里，人民那操月日罢了。
1: 是。
0: 第二一年里，当个难处，没地位，恰忙过十二月日罢了。
1: 我那是。
0: 当个这闽西当年进我呢，恰下边呢，他推军恰不跑一年里，看跑被推走了呀，他去让。苦有给车载谈客户的坚持者，每些日不里吃呀，顶着单呀，每些拿老了呀，啷不顶着看着，没地位能去忙我些啥东完了。
1: 热下。
0: 但顶着印度怎么？但没忙我这个姐姐，我呢吃下边那里呀，得不得啊？钱多，但没拿了呀，六七块，每些的但不能那么贵了。
1: 我那热下了。给他送下他个啥子？但闽南陆籍跟闽西的呢？你们俺做土林陆镇够不多啊？他是钱数了。
0: 嗯，是。
1: 有点哈啷，就是年冬见面聚面，给多啊一杯。
0: 嗯，那是。
1: 对应给多啊？第一个不里面了，俺最正常拿老给大爹哦，老不着个一边的了，忙过去，老用过去。第一个不，我那韩国的三个月，活不当的闽南随时的个月结，
0: 日多。全之间顶着这
1: 个
0: 吧。
1: 像看几个米的呢啊。起来给民俗的算了，哦是吧？
0: 米这些是清白的哇，
1: 对不对？俺看起可是说个叫七万个民俗的产物。
0: 那是。
1: 我那杭州人是，村多都是狗都什么，每一辈都是带不上去的，可是说那怕哦，所以说给大家南部叫嘛呗，你不
0: 多
1: 听别说，狗多几个说些些，怕上山作用多。
0: 那是。
1: 知道话，但第一个呢，我那俺的省那里别活不当的，我这个米都连吃腻了吃去。
0: 那是。
1: 我当然是了，但那段这个他去求个有病呢，俺那菜里看见个人呢。啊，闽南罗里啊，六级的闽西椒嘛呗，但的新椒、秋桂、茄子呢，台湾闽南罗里啊，全都被闽西的学多了。
0: 知晓了。
1: 但的七种椒嘛呗，
0: 那些了。
1: 台湾好米煮子去，
0: 嗯，
1: 忘做了。好米煮是特别舍不舍不完。
0: 热了。
1: 第七种椒嘛呗，
0: 嗯，那些
1: 了。台湾好米煮多了，
0: 嗯，
1: 舍不多了，因为呢嘞，好米古茶几呢，古茶素子是多
0: 了。那些了。
1: 但闽西地里呢，还将糖色给它，比如就简单给西瓜白酒茄子。
0: 啊嘞，那是，但现在闽南路呀，给闽西地当男主，闽南路被隔离呀，没地位那娃没呀，给工资还是难了。
1: 哦，大家听这事就多了，看到闽西地我要叫嘛呗，地建材谈，西材地呢，心都讨论这些了下。
0: 那是。
1: 闽南路被隔离呢嘞，每几个客栈的你当员工全部进营帐，闽西给每个地一边呢，哦规矩谈，端街一边呢，规矩不有帐，我也不奢望谈，吃不起，他都呢，闽西全部行。得没得吧，没问这些的事。
0: 嗯，那是。当然，做闽南陆籍的没写的那嘞，今天给写过这次，我就说是吧了。
1: 是下。
0: 但那嘞闽南陆被隔离，写过差不多点这个，那我点这没得完了。
1: 是下。
0: 闽南代表这里那嘞，还 장기 대부유야 다야미시 답능 신기 미디웨 참 망고치 세투두 자마다 팅두기 표면스 내민도 제출로 토나나 미니야 미망고치게 미시디 토르제 미나루치기 미시디 당무능 동안라
1: 제제제
0: 다 되게 미시디 대유 링차비나 야미기 대탕리야 뉴스여리 좀알라
1: 다라시
0: 디링기랑게 오조남베 쿠르유리야 뉴스 수요리 사이기 체진디 문에 코브 당고인라 다디야 영니 킨제시날
1: 어 다들 든제스르샤라 튜디브지기 나로리아 코바르 시부이나 어리 로브진 시기 심주미네 딱제 제바르 시부이나 아 어리야 미치 시동 앞에 잠지기 다 민난 룩지기 믹시디 배주식도 와라
0: 네세
1: 다 디나로네 갸자 쫑은네 어 니슈 파르기 미이미나 아 민난 룩지기 믹시 배주 단 차베 제리야 양태가 그래서 사주다 싸워 주주 나로리아 요거 요번 제시라샤
0: 네슬레세
1: 다 최바르 제바르 시부이미나 어 로르제야 어디 싸워 충주 나로리아 민난 룩지기 믹시디 지제돈 어 총네
0: 好嘞，老师。我那个让给当我这那边城市的店的行商过来这段。认识。嗯，但前头闽南路去给闽西的，可有里啊？你要去做下给中介，可以呢？要闽西的，就是在这块有的呗。但前头闽港三路那这生活的吧？认识了。那边的闽西的春秋节的，或者你吉苏的春秋节的，有吗？认识了。他都嗯，闽西路些给他，俺他就嗯，龙女是没呗？认识了。闽南路里啊。
1: 哦，虚所居不是吧？这些了，闽南不搬这些，对吧？这些这几个他可有的呀，那个很熟的，上上的就好了吧？
0: 那些，
1: 但一年了，中国现在开店超过多了，我这七八十不一呢。闽南六级的闽西，少级的，有些哪落的呀？西安有瑞西的，很多人呢啊，贵的瑞西，他都一边呢，富的瑞索，哦，他可能从这有个忙不起的，有没得这些的话？
0: 嗯，那些。
1: 那前上有些提到的呢，闽西你们听见？闽西闽南的呀，路边一边的，闽南的呀，英龙的。
0: 코주치토고유브르치르도와
1: 都三十几吨对着嘛，人民是人民所贴着，但我呢还讲起，但芒果吃着的是吧？是是是。他黄了呀，看人家，闽南路去给闽西培训当菜培训，他就要我买钱的，可有了呀？你吃熟的，学算了。
0: 是是是。他前头提可有了呀？你吃，可是熟了。是是是。啊，他给可是说，南州来看人家一笔呢，他闽南路去给闽西的培训等于你们这里要买的算不吧？啊，你的看人家可是说闽南路去给闽西的糖都培训就这么。 拉不着就对门着了，来接了，是吧？别急，突然路进度还没着了。
1: 啊，
0: 那对，看那个黄了，是不能先去。没长买，等这是大云对怎么样？今年是那老李那来，但没打算等你出门的话，等这有了吧？我这，啊，你呢？俺是你来的，没些都对怎么的？退休没得为，那我忙过凶多了。
1: 那是了，
0: 天天给他，突然路进度对怎么？没些等这等你有了。
1: 啊，那是了，是。他第一个不也一边的嘞？嗯，现在南路的，但忙不着了吧？培训等于一年嘞，但面罩忙不着了。
0: 热热热了。
1: 而且你们济南培训现在这，
0: 热了。
1: 那卡几个人，啥好几单呀？算的。
0: 热热。
1: 他天山可能说他比老忙不清不了吧？
0: 热热。
1: 他第三可能说他比老忙不清不了吧？
0: 热热。
1: 他第三培训还是下雨呢？
0: 第一回呢，吃下边，顶着吃下，他天热了呀，老几次培训单，但老几次培训单的注意呢，他阳光阳光的，看到你没光打光打皮，确定拿落了半截钱吧了。伢你们那边人家大气对，他体贴了呀，学兵的呀，张正文的菜兵呢，提前给要买被拿我顶着端了。他也许菜兵呢，他听上去提着些了，你们几大呀？看到他小哥大菜白接了，光打你对直接。
1: 有病呢？但你们那边其他啥不是客气些？大爷是多啊！张正文呢，恰恰病呢，还讲给一个月的，他可能是退休没了呀，因为那时体位穷一辈，那我顶这多，但听上出来脱了呀，大概那就两百是那么多，顶这忙不起来，当不那样多了。 啊，那是了是，但你们这培训前的一辈呢，也许是吧？但，
0: 认识了。
1: 但一年了，你们这都是这培训团队上班一年了，或碰上其他体了吧？
0: 认识了。
1: 但我呢？ 大家可能说给这个话来不来？忽悠了，你说啥？是了。现在他就是提到个一边的了，忽悠了，你说这卡的渔民啊，特别是写多钱啊，写对呢。新疆民呢啊，创不了多个闽南陆籍的闽西卡民众，我怎么记得呀？新疆写的写多穷多了。
0: 认识了。
1: 啊，去年唐书记说这。 경우에 저러 배주 제재에는 춘이 당수 제배 규림 나로리야 맹난 루지디 비네르다 무일로 균도 중재
0: 레스
1: 유제기 기글이야 교주 용제서도 와
0: 레스 레스
1: 다 디네 당세 제스베 추다 냠도 이는 정중 코류나 레제 추기 소작이 게자리야 뇌도 침부 수고 용제서도 와
0: 아 레스 레스 당난주 메시 춘주 딘제지게 당난주 치스지네 슈빈은 야 림신 코류 뇌제탄 당능신 기다 추탄 디신이네 당난주 정중 코류나 레제 추기 소착이 계산이야 뉴스 드워리발
1: 제제제
0: 안난주 추기 소착이 뒤제 기기 세리인베 문제들의 체제야 안난주 가능사 닌가 여러발
1: 제라
0: 기쇼지기다 소착이 류비 줄린 체토고 메자 소자디 주주진 뉴발 추기 님부 소시여리발
1: 타라제
0: 주도야 추기 소자 대리디주 미남기 세리리야 규드 다 미남리 내레 내리 망고치 고야기 님고 요마체 다른 중간 대응원의 차샤비 내레 콜규 제부터 붙이발 지무지군의 차샤 비네레디 고고도 부지발 메시당난 조 소차 디주 듀첸기기 당난 주민나 루치키 메시디 코베나 루베 제리아 당난 주미 코베나 주유 메베 나와 딘제 주요리들레 다 죽도 추기 소차 단 추나로기 튼제 망고치 민남기 세리리아 큐츠드 양난 조 타마 죽제 님디 미리 정니리아 하 주드 자마 당난 조 수수체도 이내리 친주 파즈 부규기 체도 이내레다 코유 송겹차디 튼신지라 지난제 다 단난 고조야 단 정인의 고조야 저와 충전의 고조야 되죠 오늘 계심시람 저 승길
1: 오늘 다 그러실 다 제자 뭐시 미나 루지기 미시디 도스 더드선 봐 춘주 진비네
0: 제제라
1: 다 속자다 미나게 대타 더도이는 아 개감 통용타 태가 저의 뒤는 다 고려 송교단이나 아주 창매치도 미나 루지기 미시 배주 원상 치하다 아 배주 단차배 지리야 개니 롱륜 나리야 루야 아 사주단 사와 춘주 나리야 강주도 뭐요야기 비게직 전국인에 아주 승무인에 수군이 있어봐라
0: 타라리샤라 다난주 쿠르요 송게문에 차샤비나다 튀균 초에나로리아 케니 리게샤디네레 하장기 케셈마르투엘 다난주 케니 육베 거리아다 미창메 케니 카리미네레 루뉘지나 루제 다난주 대잠기 토나능마르발 퇴응의 토 다난주 케니 리이딘제 나비나 양난주 르니게 차와 충자기 토네 쿠르요 송게기 레튠디나로리아 뉴쇼 충자지 피유드자마 케세 미창메 딘제 나비나 양난주 뉴쇼 직지 체제 고유 송결이야 대외 체외를 깊이 둘 섬길
3: 니제 알 숨 알아 스타인
1: 어찌 보라 공감사
4: 아 보 공감사
1: 정반은 비데
4: 아 보 당한 줄로 줄라 내고 누부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륜초도 왔으면 쟤는 영양민도가 쟤보다 정달은 영배 아
1: 我让他长大了要买到了哦你今晚里要唱不学会呢明年里要年数不一样会去那边了啊对那谁谁的不行一年里这里要年超越托里呀你是观众下给这种国面去老子这是牛逼吧哦哦不了得死的老子这里的可是死的哦不让给老多可把那的这边哦他可能哦对你那个给老个送样能行空给陆地那样隆重行对哦哦你把腰 这江不一般的你是吃上中端的吗这都对呢这一年的人入当土我是这些人入当土的是哦哦现在你老不久的前面吧哦他一呢没全的三位还没都包了啊嘞我爹不写这都哦这一年这我老爹大爹谁拿大爹啊他这年昂的这两个这个写的哦老不有的那个检查不是吧啊那特别难打个嘞哦嘞这的你
3: 可真是小人，是年纪这里规模见面，不然个估计俺弱不起的。对，没办法，二维码事情。哦，二维码是怕写的，俺拿不啥的那老多人接，这边钱太热了。这你还好么都不估计，不然个俺弱不起的，我。这是不啦？大家让点谁的？哦，这帮人家让给车子什么多的嘛？你不啦？哦，你那里要落真的个太热，心太热了。
4: 啊嘞，
3: 对不啦？哦。
4: 这龙公庙这么多，你家别隔壁呀，你也把对呢，心定的贴不拿了，贴不拿就讲不完，那你那苏布给联系的个，可讲不着嘞。好，公司，亚局阿婆，我是不让亚局自己，但不让了，是不是？我还
3: 能买不啦？但不了，要讲哪了？
4: 有，婆。
3: 好了，拜拜。
4: 好，婆婆啊。
3: 我呀。
0: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 했네 아
4: 네 뭐라 알으시고 드리네지 모랑기 니카르사 착시자야 어메데 사오마리라 맹가레 쪽마르도
5: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4: 어
5: 메마셉체 맹가리아 딱제 제가 멋진비나 옛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오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4: 시 모라니 녜디 제스메 대시다 녜라르시오 디링아 지리나 륜주치디 보지토죠
5: 어
4: 보딩아 네슈군 좀 토베 저룬 고미아디 제중 어주 제중아
5: 네
4: 어 보딩 인제
6: 보고라니마 나즈 집으시라 하유스기
4: 매 망고서 그 유베자 어 디네 저룬 고미아디 제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네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5: 오지
4: 제자 디리네 몽라니게 네시군좀 세야기 전룽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워리 전도 부디 대부채월 쓰도 안모
5: 오지보
4: 아
5: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4: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니엘이 견라그디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림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7: 저는 권장기 로센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터딩만즈
4: 오야 꿈 어 두스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5: 두스르베보
4: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5: 아
4: 쓴띵네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5: 요 아로시 보
4: 아
5: 보가 구유관이라
4: 아지 계진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계진
5: 말이지
4: 어 몽아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구유자야게 전룽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곰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8: 이다
4: 어시 엄지라
8: 내분이 그래 타스존스
4: 어시
8: 어제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긴네 차시 좋아 맨들이 최는 거 말벨
4: 엄지라 디샹은 이게 내시 군좀 지하게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8: 라 내시 군좀 게 저런 검자라
4: 어어
8: 보라 이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난 고블레 내시 군좀 게 저런 검자스야 텐조 멍대기 대분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토리아 맹한게 톱만도 내수심불하조지
4: 창문소년아시이 멍대를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치에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태부 켠이 지금에라
9: 난수 멍대를 가게탕
10: 제리라 이지 남굴
11: 난수 멍대를 가게탕
12: 제리라 이지 남굴
13: 在那么错，下面的母体前天际人行体是越来越，比起一零体突出越不殿下。迷茫无计，起了些拉去把皮皮，突出越在南路边是越咱们那边文件难解，天际人行体是越皮皮难呀，当不能有些。起来开边我追那玩行呢，团委托听忙皮皮前啊，给是越谈多呢，天际人行体是越样式皮皮前呢，吕皮地堂里啊，女子请不熟个皮皮难下。
14: 老师，起来看空了，学不行，但迷茫起我还是从起了呀，写了去把皮皮够了。
13: 但天门票据前给所有的呢咱们没被文件拿着呢天际人行给所有票据单里也搞不清楚了
14: 热热了
13: 但第二个还是说呢跟客户去哪了那是了但跟着这么学过了呀其他的跟着学校了
14: 好了
13: 嗯其他给前的天际人行给所有了呀比起给零给推出约了呗了这个团呢学位呢保质期是吧了
14: 好了
13: 我们俩老皮子。哦，对不啦，俺们俩老皮子。工作有个对的，你也搞点运动。
14: 阿姐，家乡他说过这样吗？成都意大利土锅多，嗯，他们也搞不家家的下，俺饿了，吃点东西。
13: 我就是，就是，搞点这个鱼，看了俺妈生的了呀，拉不住嘛的呗啊，你了，我妈吃些，拉不住还休息。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던도 더나치에 지금도 캐나리아 닥타이캬 던도 계치시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다지 구다 토브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헐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나 캐나로그 세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 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 레 망고 시라요지 벤차샤나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레 다 세리 유디양 케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S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 Melan, now D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n, your debino, Kalasa do, Mune Kuluma, Wushi Jayubja,
2: Mune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Yibala
2: Yazi Yazio, Nebuku Nile Yachi, Yerub Kuludin, so Tangaran to Sujo Tong Wimbada. 여럽 세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숭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식 뭐 좀나 다그럽시샤 먼저 디게 초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제장님
5: 신부시도 초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呢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县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昔日出了名堂我堂，昔日给车点堂点在了托南去吧，学堂去路了，一路给孔县加过去南国。谁能错？可能那么去七军军队西边能前敌先出不是？下面呀，母团呢？
7: 现在给控制西北能前敌，先行难说。牛顿，以及长日巴瓦塔、俄罗日巴瓦、菲利罗巨团的开发工业组建以来，该区域的电讯什么，越界之对马瓦，决定过去的电讯建立牛顿居民塔，叫我谈不语。 接了行动主义的动作了，空气、道路、江西、沙堆线。以上各牛顿的连接军事边，可能是没事的，你都继续个为所破译新兵侵占行动。接了行动主义实施新一轮，依据中国今年不重要的。伊朗老地大人了，农村铁路规模更加，冲了起来，铁松沙边村镇。牛顿接盘的，可能马基边矿的第三了。
8: 铁罗米的前面边突击让铁明亚地面线，牛顿罗尼伦巴纳，阿玛尼古尔基被威日月，缺个西铁古要被冲起，牛顿基西边突尼依旧是经典，可让特种人员突击前面边轻装行李先进行，空推进度拍下弹阿玛尼基托拉空中浪，接着启动出将我们中央送了。 牛顿级派尔级别，许多测量员二级级部队，马级、帕米级别军部集团，马级、帕米级别军部连，提托多牛顿内呢，经常提来东边三米超越，经常给三米塔，七万里七差不大，穷万里穷差别特别，阿们级部的电规性，特别不行了，空气阿不大，派尔尼级每部舱里中全部人别。
7: 铁道局局长牛顿级阿玛尔王沃里，开始一天证明了，经常给错啊，中央高危的局了。牛顿级经常谈八大引力俄语边国人市民呐，罗宾准备国边罗宾西语。牛顿级阿妹，牛顿罗中央托到罗宾级的基地罗宾的基督教，可让国人市民以考了考西边年龄长度的，伊那罗宾基因级牛顿呢？
8: 记录不当，日本人专门明显清晰多，定确些不定。阿妈看了一档切的，牛顿给日本农民队呢， 아메 뉴딩 로브다니 친랑디 김상 종월 로치 규치 디치레 뉴딩 로브다르 마송월 김내니 이낭 7만고월 아메 뉴딩니 김시 종경시 멤버시 뉴딩기 아구 웬린시바 진저 로브진기 숨지 로블링나 내가 지신 유배 뒤에 자구이 제보더라 아미 제로 칠동 두개 두지 탐발로라 양기라 뉴준와 로브터 집에 달 꼬렌심이 로비 미국비에 로브중이 탈진 급지래 꼬라 로브 시도 코이 김도 대바지 뒤지래 뉴준와 로미르 지주로 가버려 줄게 로브처라 코와 차신 열기 튠 로브 시도 코이 뉴준지 아마라 뉴준 로브진도 집에 귀마당 제로 칠동 두개 두지 지뢰 다와 초비에 치 나라 뉴든 젠샤오 로빈께 숨지 로빈 도슈버지 젠샤오로 니바르 럽괴베 베제니 조와 야리시도디이 친이리관이나 로숨지 지수 다수 랑키 메바드라 로빈 심바담초 뉴든께 디가 에타 차상디 호베시 괴소 포이 일키 친이리바타 자리료이 고베니 남지리바라 제베 슈리바타 코블리이 위리바라 로미르체 뉴딘키 릉이키 친이리베 콜라 섬식체바 망투치유라 제시동 조제 조지리 필로라 콩키 릉이키 티딥 겹쇼키 레라 디기토 플레이드 이즈 마이 프렌드 오어 이즈 트루 이즈 마이 프렌드 but my best friend is truth 베게토 폴로토니 다키 조부인라 야리시도 대양 다키 조부인 이낭 겐튜니 다기 주부 상슈이 시 티유바지 티토네 코란 시소 섬로브식도 규르베 체주 때마 통독 지르 시동 조예 조주르 숨뇌 등카 뉴든키 계제리베 골키 비립 증예부타 콩키 디난키 정리단 입실이 제베 튀 하마후베 정니니 입실이베 시시에 위부 시신 티네 송아 콩키 입실랑 종치베 로다지에 텔레데니에 뉴딘키 리베 고바라 야시르 치신 이비 리베 시제 신루라 치가라 롱수지에 티토라 콩키 오드리리이 청리베 팀게 다 디가 일기 이비 리바 웨웰타이 서지 서바타 이비 서바소 랑종시에 급기래 뉴딘아 서지랑 신디베 교토 중심 교토디 치소 코랑 친리로 교토기 수지긴더비 개발 규비에 등기도 송은 다원기 치균 용수 납찰비에 제로 식동 조제 조주리 필요에 다와 시비에 치 20개니나 뉴든 러브라 채무와 몸의 식집에 책임 좀 제로 식동 조제 조주리 앵을 위해 다와 시바라 뉴든라 실험비에 명다토 제로 식동 조제 조주리 앵을 위해 약할 러브라 니엠 중을 띠에 러브체 고미자 터미드 중후에 뉴든야 터미브라 연신 주나 실로 테로 로니 마론 섬지링라 뉴튼라 휴리바타 외지바 응루지바 남지르바 제기 촌에 응알 중만용에 야춘중 뒤지레 뉴튼 로니 생아삼에 뉴미 콩기 변주에 제미 지라 진기에 뉴튼카 차디 사르 디니에 타우쥐 도바디 베나 초디기 거루에 야균타 제디 초디기 링세 대중 장기 치체배 체다 치중의 체소 상마 차딘 사기 지도 제로 치동 조제 조지리 빌리 내염 시배 덕기 젠장 로진 기 양결 로부지 내염 중매링라 토비에 중지기 뉴든 로디 숨지 로빙지 중 초비에 쿠미 외도르 큐르 다와주바라 뉴든 외소 숨지 로빙지 지바니비에 쿠미르 큐르 제로 치동 조제 조지리 빌리 다와드마라 뉴든키 람점비에 명다랑마타도 리버탕비 쿠미루큐로 숨지 로빈키 정리케진바 로이 뉴든 정리마와라 젠더탄 체비에 케버초도큐로 시기인바 통위에 뉴든키 집에 정리20 집에 취립디 런던키 코린스라 섬조르지에 코린스니 계정로소지 쿠미다 인지 정리태기 표드총의 케버시인 콩기 린스이 폴로라 치닝토 콩기 인지 정리 팀에 넘주 진구나 뉴든 시수주와라치 지티도 콜린스이 뉴든 기점주 런던 계산로 도지 주시라 kunang chir mongorar nyurun ki zamjude chirlang tichire kwensi yi nyurun ki changriwe tila xiawe cheji xiru ximudu mishin kiyang nyurun ki xigongla gyu sebu xiu nyumudu jilu qigdong zhugye zhugjiri gulora paolo yi rengyi ki kurdu xibe rixiong coba zhu xi kone nyurun la zhugyu dui zui di kubtire nyurun lo ni sabdu le limi nyurun rixiong coba giyin ximu cheji tomara yu rixiwe kore ki cheji bie xin jilu qigdong zhugye dun tangbo lue dawa tangboro yu gara ni dui qi jangbe zhubi xingmi xibe zhugye kore ki cheji tongar bie yalu shido dine songa Tsirikwa mangu shiki wekarni dweji jangbo shikdo dwe. Inang, nyurun ki tini doa mangu dweji shikdo dwe bade. Nyurun ki wei chunbo shi chuzul shi shikdo chudu juji. Kato dwen dinbe uirim shik tobini. Ter dini, nyurun ki wekarni tiongwe suwa jingmantawwe chudi mangu li chubini. Teta ki mintawwe surtene, jowru chebe kato mintawwe uirim chubini ser. Rikwa di shir songne, niu dun ki jangxi do gade jowru jingi xingu kuna nian qi jungar dian, niu dun ki doru jangxi dun yu riba dun. Jilu qigdong zhugye dun tangpa lor, niu dun ki chunggui xebe doru jangxi su yu zhub jing. Ti ji, jie zang lopso ji kurang kumi la dam. Yang lo dire, niu dun ki jie zang lopso ji senyi rikwe rikshung tu dip do yue ta kato kor ki jie zong tongma bi. 这里接送的客人的马步云南后古大后边是你给女人接触的这个电力月季追追你日对面的月规矩引不了为了免别广播客门的咱们就得别么太多咱们用的客人过来马去了空了西剧你约的今年可能给年长大新的可能了客人免得这算怎么谈今年新的 Kongki Changzhuwara Shindu Jibu Jeyin. Kongki Teya Yuebe Chido Zamchu Kanyamabi. Lugyu Magin Taagi Shibadana. Shinki Niudunki Dawara Gana Kongki Tela Miwebe Namjul Zimata. Kongki Gyundo Hoku Tsule Debe Dawangari Shichede. Mimaki Tene Hoku Ngozara Debu Sogi Chawa Chibu Yinser. Tedanaan Niudunki Namjuji Jinbe. Kongki 天对毛细别退入主管龙归毛细别结构特别盘的配置罗尼家一人了有了病了温居了钱牛顿街没钱当最不新鲜给不听的卡托国际最不赢了最不写罗尼贝利世界各界理智写不赢昆尼街天一给他们的平均虽然特别催促给他们插图片的接班的钱接着行动主要对他们罗了 牛顿啦王子娘别允许跑进提起了空气阿们爹别牛顿及西个阿尔别节奏的松心气气罗忙为人啦空气顿多超不起江没不进几个其中主角主角的主角了牛顿及西过了也到了古秀西顿金鱼的天天天天休息不得人啦天了天了大别西过了过花家别托娘不接不一别随把接空气 这些修电水塔可不离居家的规矩及电水送不离空气规定规矩及建筑成果日接着启动主角就确定了牛顿及为所人力及让那边三区让熊青年这边成立及雄鹿必行对名了雄鹿先人雄鹿今年牛顿及成立及三区配对重新赢了牛顿及规矩级别我不离电话的区别修建了把电力 规矩把这档电价把这区别按住一级别档天里可能觉得可能为民宿档旁边为宿要多三国的年国的节日往风俗规矩了这些家都不穷的档天里空间二月九个的根你们爬档几个让你就档都都都准备休息天都不了马赛那么宿爬多提到为平均节日级别休息 용접도내유바라주제牛顿节修建那边全年规定过修电水都电了跑不地的了我不当我别偏村용접节鼓励基金过修今年铁大给比赛节上当长度都出不进铁大把的节爬大节让你就当都都都出不行 解决。 牛顿给电讯的电力，天上这边牛顿忙不息，他接。别呢，刚么多把主任给抢了单，家具平定，谁得的给扩决，大别过来，突然给接能最大。

지루 시동 쪽에 급주 거글어라. 지급 따도 바를 그럴. 고랑 코네 디니에 지루 시동 등에 주미 지루에 파도 뒤에 뒤질에 뉴든 뼈부이나 서시 있기 용법 경유비에 소화 조축 뒤말 그럴. 코네 디토와 콩기 물로비에 리추 토르 당기에 레가 짠레 지미급의 재진 롱의 주문 중에 니튼 타주 지도부 중 지루 시동 등에 주미 숨러 뉴든 계산 로송기 주시로 담 디지수 공구식의 발도 로리시 코사텔담 질치동 두자 주민가노라 제무 엔나이 콩라 조시이 초르자르신 콩니 인치 로규토도 시리길에 준 키니 코민디 토비에 미코네니 이낭 뉴든키 세메니 텐디 기부식만이 콩다 레브니드 니키 수 차리사 서주시비에 왕시 추리 제비에 티 콩기 미지 퇴주 망점 초라도 당 세번디 격업 뉴든기 니루 미지비에 랑시 니바테 양결 윈숨기 치릉바지 시주 니바토리 샘 대원 니비 치도 센죽도 뉴든기 이주 추루라 접수시바 마세 사주기 공된라 세직도 쉬에 지르 치동 등의 니섭류로 뉴든 런던 니에쿠시 콩기 치가르 시바 계등 예시자 디가 엘리에 중체세나 티니 다 키진기 타딩도 랑바 인비소 시시바다 콩기다 동디다 메버디 미남기 아니 시시도 지바 니 미시미에 윤장 니앙아라니 소담니에 세무집에 집으시기 뒤주노 카도타비에 동안다 타나도비에 뉴집기 치고 최바잠리 겐륜기 소멸딩리 응알신 토모두비에 집으시도 녀보오 시 대달 메버지 뉴든기 토르디 토도 시디더 부시 꾸유데 제우균기 조아미라 디더비 기부청부시 총무라 뛰어야 조시안 시 꾸유바지 뉴든신이 로자도 뛰는 송지 콩기 중로기 유럽링 친다 어디 자르빈기 실두 로마남 규리 중고로 달바이노

0: 시 리미 뚜요시
1: 최강네 치르통급 통자 하장 첨부 요바타 무티 심베 리트위싱가라 님의 자동갑탄 딱다 기회 닝구룽조탄 뒤네 요와타 기독기 빼바르신유 통마라 용급 디가라 탄구인베 사바제급 강사라 지메 경기도 식탄 탄당고 탱르네유 지 중국 리트 천재토에 사자 천재 체육공사 직접 정리 쉬엄바 한타오이 뇽조르사무 디다르셰샤 내동 제숨르네 균도 중국 초신 상하이 카데표 조르키 고급단 뒤네 사자 종기 중국 리트 천재토에 레조낭진 체디 켈레타 딘시 신두제 송두제외 넘버 캡데 단와타 저주샹키 신진총주제기 사제퉁쿵 두디체네 세시토웨 리루시윤젠키 딥주피게 당화리 카당보로 최대체외 나가줍든창마 계사라 야구총화타 타자 데뷔 무티레게네 딩에 비미두 루비에 사동티다 윤투 용법소스의 노르슝투 교류 딥주 야구체교이라 증가티외 교부구 딥주 딘시르디네 공시 맹위당디 리루퉁기 귀림차장준바타 뷰릭리루타 리듀 투십튼기 제바마세 레눈 십자 제베 튼제 사르비 제바타 철종 사자 투구 장투 당화규 표기 리조 사네카키 톰라르 튼투바 종유 네닝 안츠 리듀 고로티 책동 잠 심바 종바이 시 한도이 사괴바라 대다르시에샤 튼레 피게 당체 타라 편바 토게니 메세르리 철주샹 승마 총주 나슌 제시 롭친 토마타 페유투 로네 리듀 딘시 락제바라 큐르유바리 제시기 사괴바라 탱아 추리 초산의 로직라 용법 대장 레기메 녜동 제숨로로 딘시 세신 규슈 제지 팀란로다라 봉유 고로티니 잠락베 카라 다르르 라자 고롱아동 유베 로직기 용법 고로티 투파르파르송 시시샤 토제 미시동 유베 사자 종투 카지샤감타 사두이 리주소 천된 툴레기 예컵림비 링퀴 레딕수 제디 천재당 표교르기 두슈레데니 산에 되게 신조바라 디기 체미 준유
2: 세는기 고라 남부 최선 초보디는 시사 총기 사계종 저주 향기 캔텐 튼례라 로교 체비 통도 곱주도 카제샤 감타 리주 디기 러브 되바 시 고부디시
3: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4: 지도 点点 편종기 편율 디나세
3: 성교를 권대 군중 성교키 파츠
4: 성교를 권대 군중 성교키 메로
3: 다르키기 센시비디 편종룽친 연천리구 표회 룽진기 성교를 초두리세 성교를 권대 군중 시비디시
1: 성일렌지 샴랑아 남추의 무투이체 하사통길의 매주 공가라종 난징 최대 룩중기 기계 최대 주매 고르구비의 천종 고주투 체딕 투브시레 랑주푸 폴롭 체동 망부장 시크바시 세낭여부슈
2: 세닝게 사드윈 쇼뱅이위 로타 용수 트브타 별로기 녜야 랑랑 차시휴 라서 총기 메조 공가조 난징 최대 룹중키 쿠유네 레디치우베 기계 최대 주메 숭예 통토 공기 로주종지 시림 로스 탑사 탐보 시초네 비치 미군기 통매 섬든 띵송 체시 저와스무타 응규정부 겐센 체무체르디네 로마지르시 참기 경요시 진롱이동초로 세덴조마 종티주도샹 루중투 내구이께부타 진롱이동초조로 세덴조마 종티 난징 최대루중도 내가균네 모투 루제이키 레르슈유시 시림 로제 초구민유비 김상기 내부 믹세기시 라레파마 칠 라무규바르침부타 라레 김상기 차긴 신비 초고초 포도 조라라 닝도 신점요시 지난주매 로메 생감기 균도르 더시 시자치마세 초고초 초매강에라 도난시위부타 생감 대부 미비 로마타 체세 공기 정군아 닝담 쉬리치부타 초보시다라 초고 심난기 계자 니로치유라 김상르 강연유비 로마 정군아 로메 초원의 고족디 뇌베 족족기 로람 지우요시 로손디 팀난기 시제 치부삼만 인바 대외 조고소 대탕 차농용과 로스동 식시 지분이 지난 주매 다도 주비 계세 식시
1: 로손디 로딥기 시제 치부삼만 인바라 대외장

0: 부기기 ki duro che kyu tiri. Lo chu tu kriin, mengshi chenpa thang lop chung ki kumshi yakpo mebe chuku thang chegab, chetan chume, tatu lop zing tuji je ti lo su su ti thang, ngengkyu ringbu yang ne yang tu lop ti chi kiyu. Jang zhe la temzin chepa pyu, kong ki chuku chui semkam lang tonang chenpo che ti chuku choro duri chenpo thang, rang ki rang la yichi chepe boba zhe ne, gabri rin na xuan chu, phukdun tuinyer chepa ra rogram chi xin yu. Enzi gigenshik inbe kongki, chukuchu kuwa linnu xeanpa tang, enzi chongkaku yongwar mingne, sanay tige choye tungu tang sungzhi chedi, nindram ki mekdong leksin tubi bejun teta jene. Kuo gawe enzi gi xeja ta, kuo di xe lawe ngangne loma choro chigi yu. Kongki xipjin chawa tang nela kewe lopchen chidang le, lome enzi chongwe gange chungdu chimpa maase, lopchung ki bujie kyang toru chin yu. Loma rin simchuk darju cheba gyu, Kongla rangyong zhongki rizhen rindurki chaga ang niba thang. Chonggiri rinbe pyujung lopchen, zong rinbe lupti ki chaga ang thangbo soki chaga mangbo topyu. Kongki, chengzin chenki lupti ki jesu changne. Chomu langme chenchum lupti kunjabso, rikden lopsui letik chang chupu chue tuba maase. Gekhab ki lopta rinchungki rikden lopsui letik ki mikir ki chaga ang thangbo ang topyu. Lo juju kaya jik zamla deyashin, titui ki langzo jebe shunu mati taja medru kongara zongki rikzen gengzin bata. Lhasa chonggiri ki lupti jiontang jiantu kyuru. Loma rin kongla pyujung gigen ta, bidiyun zinze zhurin, gengzin gigen, lhasa chonggiri ki lupti jiontang jianso ki siji zanyan mangbo ngaji su top yoba ta. Kongki chumze ngui la dendi mimang ki gigen shiki tongmen semdu laglin dar xin yu.
1: Zilingi, kongdo san chubo di yinda, lhasa chonggi medru kongga zong. 난징 최대한 롭중키 기계 최대한 조미 골골비 진송 곱슈도 최대 출시 랑조피 플로 최동 망부 꺄 시급대시 땡디 최대한 소유 최다 시비 난생 좀 더 시기마
2: 선교 가르소 세베 탄세기 걸고
3: 양카 시취 대외 양양기 디포
2: 망수 돈에 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에 님주름은 돼 꿀새기 돌아
2: 다들 키키 센시브디니 편조롱팅 연천리고 표회롱팅키 상교 초대리체 상교 군대 군중 시대시
1: 세는게 다들 키네 센시브디니 한대 님의 총리 군이기 예남도 준신 유배 편조롱팅 연천리고 표회롱팅키 상교 군대 군중 시대 레슨데시
3: 我听的是你们的人生。
0: 진도구비에 최주로님 배준체배 댄스 투딥 듄팅 접계배토 중공중앙기 지접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문위기 주시 시진핑기 주미 개진배샤 샴라티고르키 난도시브자 니마치링라네 렌제소로 모르는그리
1: 진도구비에 최주로님 배준체배 댄스 투딥 듄팅 접계배토 중공중앙기 지접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문위기 주시 시진핑기 주미 개진 망신심주라 슝능격규 슝미 총대 토키 송셰지바 배샤바 사고베 신도제바시나 좀니 케치 망신 심주르 슝는 개규 슝미 총대 토키 송셰지베나 망신 심주니 체리 마라시부 중서다 라제네튼 용키 진년가 고르시부 천세 전주키 유스 두무제히 개급지키 천세 독쇼르 천제치비 체시 개진신니 망신 심주키 주세티시 자민기 천재 계급 도진 시도 교어 차고나 망신 심주 니바도 야부 비고 쇼제 안리 쇼타 치더 마베 눈딜 디네 망신 심주르 슈는 계디 장예기 통메 사든드바 칠동타 천재 계급 도진 주용기 망신 안리 덴부디와 쇼제 토베 천재 정수 장타라 감교 문교 요 지구 시 대세 나샤 생행기 중공 중앙 슝튼 팅타 계세 지격강 슝튼티 조야멍위 슝튼팅 제키 멍셔팀비 멍미 셉슈타 겐송키 롱한센 쥐엉업비 창구시부 잠샤 샤마티고르기 낭둔시부자 댄손 흥중 난디 오주는 것이나
0: 年前啦, 中共中央熊敦厅堂, 也是积极帮熊敦厅, 中央门卫熊敦厅阶级, 墨西亭边门密协助堂跟送给龙阿珍中央边拆柜站内, 龙阿珍中央边人, 墨西亭边门密来顿亚布主巴拉归地写下, 三个月边写到七八的行呢, 墨西亭边门密协助堂跟送给, 龙阿珍中央边拆柜呢, 龙阿珍中央边人, 墨西亭边门密来顿贴, 当期估计他用钱呢, 墨西亭边门密, 当期干了年八堂, 当期结束证据如这顿七八堂, 미자와라 증규타용체네먹습팀매매미침등개왕라견송야구탕송종야구체교바탕먹습팀매매미레든쥐종말라퇴구창도동화탕삼루첩시기체된탕뚜아귀자섭도동화먹습팀매매미뷰제토웨귀지탕레슈라군디동화먹구루김종키레게추제토르동화먹습팀매매미셉슈견송키뉴추치르동화솔밍네존에레겐카지귀지체유바탕세귀카탕제유대전카기땅중양키직규지규르키구지워
1: 평화의탄송지체네락다라퇴기라템지야구체급에랑제된샤생글렌제진더개발아랑게키제주기순수균투치르친샤샴라티고르키난도시브자니마체링라네렌게소로모드넹그리니투상회비개급피규올랭콩도개급체진데네키캬다체비청신레 人家给在去东追给温波退从不来加上你唐成军出跑的怕是到我们来加上唐来我唱戏呢到你对马怕有事从对正雄给孙雄村北我联系级别我在从来给孙雄蹲着加上给去客松唐成军孙心不提到我们来加上这唐成军蹲跑的呢也是人家在去毛北蹲着 到孔文来加上你唐成军古帕有事今天夜晚米特人女塔米素春明素卡邦三学士孟云党委文博退送不来加上家庭居民集团擦除帕有他其中牛松铁不惜三百军舰没把退席今天夜晚出国作为首阵出现的我为我送勇给几次退送不来加上居住唐成军阿帕为那退岗出现退送不来 加上你所送他成军西跑他苦就出现推送不来加上加他西就西进盘内南国启动给批准散布二西军军投下三年间让人给彩礼东西如何起诺西的家族错内生于对于七位带个节目新一下下面提过给南顿西者电子群众拿捏我只能是了你猜了 清华罗金堂中国西西都市局青岛家族西西新竹康上海金州罗金所及杨志涛努西的家族错期插住规矩堂通过铁千里都市车合春节开建投下天安千里都市如果给人工案新竹前边直接配置前呢努西的家族错度插住车位第二个节目是二月八堂铁里错期这里那座期第二个节目月边热住热咱们穷于 现在开办我这七八的行呢，第二个铁的三月七在新都忙完他，第二个家族丁林基苦旅游铁车馆南去，因为其历久筹办以来，第二苦旅游铁车馆我给厕所给批林了，新竹七八的铁里去团年开建电八十个了下。三年级，张兄给开了中国国际马脚冲端我这准备冲突更你出版收下了，下面提过给西部的南团，等在轮中拿捏，我只能是。
0: 年前啦，中国电机马脚冲端我这传媒冲突更严重化，福建厦门土错把汤，让中机三内提个比例起来就是六点七把汤。三对天天团在那个我就来咱们集体针对前行，屯木梅因被抗中机天天针对来，从主办忙不打过的汤，陆地我这传媒接前边一万个月，三个月被西多琼华的行呢，他等机马脚冲端我这传媒冲突，让中机团在针对汤，三永会议员就是我最送这期，金秀切当接替，七点永就是我。 中国最堂师兄堂开了地图，南站我这准备接几个地图，来接屯来做内容就让我最堂。从古马镇起，四九三之前呢，票价团部门因被没确定业绩严格的堂，票价团共计来接屯来计九百三百，杨被杨来计可个接超用呢五百七的，针对了收费，从主办了票价压住几百星期，票价计损失超额了七百的，怎个理解？ 曾松琼国阶级领导当来情绪三公组中了，推这么人心气，重点投下。下面提过去，南端西边，你们七零年联结错了，我这能给你。
1: 以下的曾松琼国阶级领导当来情绪三公组中去，偏正我最西边，研究永章给。 송도 낙종 총기에도 소시 사고에바 용자 송도 토네 신도 충보시네 계급 진행 중대 롱아 송시 당래 청규 사공기 건강 송경기 남수 균투 퇴고 창도 동다 남사 바로 송 시지 진기 뜻심 체리 말아 중대 전에 경위기 말아 송경 라소 군디 당와 건강 송경 타 조배 법할은 퇴조기 피계 동배 너무 추십 체배 계급기 지능 조정을 퇴섬 정신기 중재 도표시 롱애지 당래 청규 사공기 건강 송경 천천 제타 십사 전기 주제 균세 미바 토르당내 남사 발송 시지 전기 더시 천인기 완화 중요시 민가라 저타 총총기나 샤오 추가소 리 주피기 무리리기나 AI 인지 체계보다 겨울음 탄 담르소 리 추기 정충 健康 퉁공러 더시 천인타 이십 다주 체용시 림세기나 무리러 더시 천인 치딩치 니게 주둔 잠시네 Gengam Daoyong Le Lak Zeng Ki Di Gyo Chien Yong Shi. Gengam La Su Gyun Dui Gun Di Dang Si. Long A Zeng Jubshib Ni Su. Dang Le Cheng Gyu Sa Gong Su Reng Chung La Su Zou Ur Chi Ba Ta. Mi Tab La Su Xiong Di Chi Ba Ta Yong Ki. Jiang Zhou Guan Le Zag Su Ta. Sa Ni Ti Ge Zha Sun Si Di. Ta Neng Xin Sa Gyun Li Dong Su Ki Chi Da Lu Di Ne. Xiang Gyun Ki Zha Da Mu Chi Jiu Gu Ta Som Dong Dun Gya La Su Ta. Xiang Gyun Dam Le Mu Chi Ni Xiu Zeng A Ta Guo Dong Gu Gya Jiu Gyun. 체중계 사자 무치 니타 시동계가 최경제 체보다 결혼판 그를 무치 업주로 인해 이렇게 담네 송경기 사공계 건강마나 댐불정신 균두 체로동시 건강 송경체보다 퇴송 당래 청규 사공소 계급진인 념주 념주 치다 출시 우다 체시 퇴상시 내내지 건강 다경기 내내 시딩도 체디 산에 되게 조바 我来健康松江的迅速就有事明年怕人在革命的明天松城阿东解决出去的松电视节目他导用给科色国同学松他车速着重这把明日强用永博国车其他咱们就有事明年当来请求三公司让用穷给京东他创业准备组织总准备推举这级别人松来给马拉做马赛从文给曾松穷归各个吉林土壤巨大制度吞销了熊人革命心情给的年度文化大春生七八归地大厦三年给吉隆年度你三周旅新专门到西三八季度吞西边查给决定作为七股别无所下西边当中但在吞中那年我准那个事了
0: 你猜了你同自主旅新专门到西三八季度吞西边查给决定作为七股差不多别无所下结果提进度股别最逐渐年怕了云图的比喻里三个月西多穷化的行呢他定期切割三区西区催化他忙索路西多切吧年度军政界缩心图切的中央研究的起逆提拔他云电行进堂重建的起研究的起团结路研究切吧空道区域研究的起做了切吧从来来的起能对力定设置切的动画成立查解明的查见起在我上面比喻切吧这三公周围具备各把西扩大对喻里结果比邻中央堂三年级组军查街研究的起三个月堂查街成立表达起查街研究的初步组内强度重建的强大总堂孔雀总马尔康总左岸总所属具体三级年大催化堂西林九军堂芒翠六林林业越过的酿制堂吞来配件日月雄路庄制堂印度军政所及左岸的明年德西建制堂持者清别切距离三个链接他是从一个起千把忙碌年轻人针对新兴起凝聚了具体前的忙作及卓越点赞了松江前下下面的提过的起能对习者你们七零两年链接收入我真的给你
1: 以前他是从一个起针对新兴前辈从一个起的去有个年度你那如果他年度越南前期年度具体起来对比呢针对他年轻起春节家就拿走了是不是年不前的忙作及七个点赞了女秀有贵松江前下你对他说从街道恰不对马坡边能信我看路我他主播卡机吃松啊去越过边进去点下头松的东西先都进不他正直成街给恰去那座退忙为中南正直给列出退老不有事他定给娘追决定啊从贵给庄内朗多他与我忙为冷痛的命令那定给起列列他主能给国信送这起起了不见有情三八卡起让给增重他天穷应不起来 南门街顶下去，我们今年了，拆西十三千的，中端街正中心建的村了，南门啊，具体解决了下。大三块百姓到穷百姓呢，他顶街七段具体呢，老不少他，他的老家西平宁波，具体街年度增购，他用钱不他，最近缺点去。

0: 나네 로규가웨 퓨리 망조니라 렌김키 고자네 낭세 추제토웨 멘주 셰슈 롱수 주지 총유 티토네 텐진키 초지 남베 멘주 퓨주르 레튼 튼도도 퓨디 퓨기 망조로 편토바 총유 사르구베 시도 제버싱나 권주 총리 서브 토신 장아르 체완타 냄시 차진 셴베 리징 나웨 니시포 러브유 튜링뷰나 사네티 망조 종치리 면주 제발 조급 조준토라 내여 유케 미바소기 강에 제기 망조기 내딩가웨 강에 탁주 된디 톱지 권조종 최된 대단 챔베 랭귄강 텐진 총기레 동리치 카데 표교를 퉁궁당 지퇴 제디 뷰리키 면주 퉁궁 사도로 롱소주기 종유 텐진 총기레 동리치 최된 대단 우렌키 주린 쉔바탕 동리치 맹강 등위기 수지 순광산키 내치비에 표교로 리지 개진 권조로 조르지 뒤도도 종미마 맹강키 면둔바당 냠투 샥주 마제 공기 제시르탕 내실의 최고로 제네 내배 소시탄 사두의 서법기 개주탄 송지제디 샥주기 주시쇠바리 다된기 샥주 리그룹 중화티 망초 유시엔도 면주 제발 조회 벤조르기 쿠르부 양도 침바마세 권조종기 샥주 디리기 락제기 동자양강 톱네 샌딘네 랑딘투 규류 승은행기 예람가 조직 륜주 종네 라세 바르키 슝람자지 레제네 주티 차망기 미망 차와의 도둔비 티와라 렌세부 집샤 샴라티 고르키 낭둔 십자 니마 체링라네 렌제 초로 모르닝그리
1: 니투 라세 차망시기 미망 차와의 토 단대급라 륜주 종네 라사 조와 다스취 고르고 유비 제유 짐주 선배 서용원수 등십 체디 남규기 선시 차긴 시수 륜주 종네 대가 라사 교쇼베 뉴름시 중규마세 폴람 조준 차구태 Tsenri tang tunbe guan ni rikbe kungi che gu yaw du xia. Dan nian zui tere yin la su chong gin mima si xiong ki tong qingpa qian ni zhe yu tsenbe xibjie che gu lang zi dun bu shi. Da xibjie che gu zhe yu le tun min zi yung ngui su deng xie qi ba gu bu ta. Da da zhe yu tsenbe tun zhu zong ni la se pao zhu bi lam di qiang gu qie xin gu bu ta. Ge lam nga chu qi tun zhu zong ni la se pao ki xiong lam gya yin le zhe guo zu zi ni tun zhu zong ki
2: 中毒生的那些强国冷塔这语气南巴图春中给年度冷塔到底年度冷你归这些就是但南昌的推归这语给来推主不是因为不塔沙索冲击给熊共沙街强国塔做内蒙西指挥结构组成级别刚下塔送这些的那些南昌沙巴准是等于塔其熊冷塔给强国领所等于结构托了归的东西语了 Gelam nga chu chi lunzhou zong di dangzai samchin parki gya yin le zhen ya jimchui genchen bu shunlum pi ge tong wei lo nga chen chiong bi cha gui nam zhan na ju yu chi tada le dun ka kurim dian bi nga bi xin yu ta jilong yi dong yi sab dun lu dao gu par ngui su le gu zu tu par che gu re xia la san ting ge yi du cha chou chi ki cha wei tuo ni tie tong chi bi ge guo chi jiong lang zam ke wu ti xia sam ti guo ge xi bi nang tu dian zhen lunzhou lan ni
0: 예차라 로가 종결의 내동 주기 자망 띵 책임의 년동 레딩의 태동 책임 융암에비 자조시기 재담 규투 교인기 협쇼와르 주인의 띵 책임으로 태동기 재윤낭등 직팀내 개유배 테마라 태동간에 닥들의 책임의 시시하 대내 띵 책임의 태동 재담 시아마타 융암에비 카바르식 조르싱 바로유비 태동기 재윤낭등 직팀내 개와라 카야네 야띠네 십시리 닥들의 책임 시미겔라 닥들의 체세 지두직구리여바리 띵 책임의 삼루 야보 마당와라 바로유비 시에바따라 지 뒤기 카치와리 대지 팀계회 띵 책임으로 모시를 라주탕 무건 가라 제시래 모시를 양양 치바소 망부 제도 죽진 띵 책임의 구름이 유제 살지 파르비 테마라 카바샤여바리 급들이 띵 책임의 랭이라 커블리티바 시장 팀계회 장된 준준라 띵디 제도내 명의 돔 고르치 중앙 학장 커블리 개베 교노르키 경군 잡진 포버리 명아라 제디 년도 초내 커블리 규시들의 규모 포디기 제주 최당 지명을 시작 생글랭게 팅디리젠티 좀지겐 고르난겐 체링 왕자라타 셴셴의 챙괴난겐 부산 덴듀라리
3: 탄더니 비진키 추즈니 슈즈기 딱다지

0: Hello, in some more comes up.
1: Ole, so put the comes up.
0: No, comes up, ten hash soon.
1: Onde se virou? Mas que se logo dong ele se virou.
0: Nesse, logo, tinha. Nesse, não te deixe ver, sonse, bom, bom, bom, se vê, de que não é só pé aí, né?
1: Tudo bem, tá dando, sonse, de bom, bom, se vê, de né? Lisa foi o bagulho, tomou lá, né? Que tem lá, que passa lá. Namba, sum lá, né? Sonse, de.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Womula, Tendula,
2: No, she didn't.
0: Hello, 네 세바 산슬라 세바 근데 균바
1: 먹으면 인도 먹으면 좀 치네
0: 네 세 이제는 지리 집에 공부만 좀 집에 소세디 그냥 게 소피아이나
1: 디 년년 번이를 전전도만 견딜라다 견디지 좀 김민이 다 개바산다를 제일 뒤에도 쇼고 딜리션도 견라 맞지 저리
0: 네 세 터치
1: 그네 로컬 시비 센터 가지다 회사 시비 센터 가지를 참대도 되지 시속 되겠나
0: 네세
1: 소다 시비 언제 라다 소다 그때 시견 될라 나오 처리라 소고 출송 시비 소놈 나와라 당 로고 자전 시비 로산 라다 찔리 시다라 좀 뜻이라 몸도 전나 제 구수 세상 민민 치료에 드시는 듯이 경이 결라
0: 네세
1: 아 제가 사실에 저 님들도 다 아자 원문라 아자 디길라 아자 세전라 디노가 아자 친한라 다 시시게 친다라 제 구수 세상 민민 치료 김상 친대용에 드시는 듯이 경이 결라
0: 네세
1: 아 제링 제 삼대시 좀마서 공 한조시에 이겨라
0: 네세 너
1: 啊，对呢，是你亲自对写东西提交这件啦。那我们上次那个宋先生去云南了。啊，我这边那个当南的，有种就开始的东西你给我们做嘞。嗯，那是，那托起。那是，家住也也，金山那个不久就就搞来。 路给别来唱吧，大兵有将军打来，路给别来唱吧，大兵有将军打来，我们也记住了你嘛，有将军打来。
0: 马哈哈，别没得了土脚，别有脚腿嘎啦，马比没得了土脚，别有脚腿嘎啦，他去哪干啦？那谁？他去哪修？不是，不是，谁当的？你吃的药？这些你得先就医去啦。那谁？他去？好，今天见过。那谁？今天见过，用啦。
2: 我个知道两个领导别跟我们从西面从西的西班牙那里云南看看，先从你讲他们想连修一遍，从那都跟了他，老个从这里修一遍，往前了。你这不做那一遍，管不到进来他。老个你东去连修一遍，把三次的了困难去这个修，旁边其他跟你老个连给创业，比如拿松了。那他能先个能去看看，对不？有几年才能修南看看，先跟宠物村民了，没对了，去年困难一呢。李先生就问你，看不上，想不起从西的朋友跟着从，跟开始想，他跟宠村人同修一遍，把王给了他，俺们穷大了你了，陪着姑苏三太阳被没对修一，是那些。
0: 陈明亮，他这个修根深州可能，来前去做用吧。今天用了，看不见，怎么修根也是说难度，他见难修根。下面个呢，从那抖音的广播从西边从西的几些难度。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외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ཕྱོགས ལུང ཆིན གི དེ བས གི ཁུར ཁང ཤེས པའི ལས ཅན དེ རེད ང ལས ཅན ཚོགས ཁྱོ ཤུ ཁེ གེ ཅུན ཡིན ང ཚོས ལས ཅན དེ རེས དང ནས ཉི མ ཕར ཁེ ཉིན དར ཚེ མོ ཆུ ཚོ ཅུ དང གམ ཞིབ ཅུ ཐོ དང གུ ཡོ པེ ལིང གེ ནས ང ཚོས ལས ཅན སིང གོ ཡ གུ ཤུ ཡིན ཐོ ཁོ ཁུ མོ ན བ ལིང གེ ལ ཡ སིམ གེ ཝེ ན ཤི པེ པེ དེ དེ ནང ཁེ ལིའུ ཉི བ སང ཡན ཁང ཡིན མ དེ བ གུ ཅིན ཡང ཡང ཚོ རོ གུ ཤི པེ ཚོ མི དེ ཉམ ཅུ ཤུ ཡིན སེམ་པོ ལིང་གེ ལིང་ཅ་གི ཁུར་ཁ་ཤི ཕོ་པ་ཐང་ ཛ་ཝེ ཝེན་ཅམ་གི ཚེམོ ཐུ་དི་རི སེམ་པོ ལིང་གེ་གང ཉིན་ཅི་གི ངེ་དུ་ཐང་ ཅི་སིང་གི ཁུར་པོ ཡོབ་ཏུ་གུར་ནེ ཐེ་དེ་ལུ་ལུ་ང་ ཁུམུ་གེ་ང་ཐང་ཉམ་ཐུ མི་ལམ་གི ཤིང་ཁམ་སུ གུ་ཐུ་གུ དུམ་པ་ཉིང་ཝེ་ནེ་ཅང་ཡུ ཐེ་ཡང་གུ་པར མན་ཟུ་སིམ་ཤུ་ཉམ་པ་མ་ཡིན་པར ཆ་ལེ་ཐང་ལོབ་ཅུང ཚོ་ཨ་སོ་གི ནུ་ཤུ་ཁང་རུང་གི་ནེ་ནེ ཀུལེ་ཁ་བ་ཡིན་གི་རི ཁེ ཆ་ཤ་ཅེ་ཤུ་བི་ན་ཤེན་ལེ་སུང་མ་ཐོ་བེ་ལོ་པམ་ཐང་མི་ཤེན་ལེ་ཡ་སུང་མ་དུ་བེ་ཆིན་སིམ་ཤེན་ཁེ་རང་ཉེ་ལེ་ཡ་སམ་ཤེན་མ་ཐོ་བེ་གོ་ནང་སོ་སིམ་ཁ་ར་གྱ་ཅེ་མ་ན་བར་ཀུང་ཡེ་ལེ་ལུ་ཤ་གོ་ན་ཨ་སིང་ཡ་ནམ་སོ་ཐུ་གུ་ནེ་ཁེ་རང་ལེ་ཡ་ཆ་བ་སང་ཡེ་ཁང་ཆེ་བི་ནེ་ཏ་ཐང་ནེ་ཤེན་ཁེ་ནེ་བབ་སང་ཡེ
ngende donde gu gyu di ke chen bu shis che zon ba ba khurang ge sun sha la ke par che ba da dang ne sin ki dong ye gi ne su kyar wa dang ne sin ki yi ma sin be chum che ma to ba so gi ge li yin nga to ne ge tin chi s che tyon ka gu ji ki si mi shi di che ngi jin shi li ya jong da to me bi ne men su pie jin dang a ya lien yin bu din che che gu ya gyum zen ka ni na sam je kan ren na ya yin ne ji kun jin chi ya din che yong si ji ji 초신다니 미스니디 게빌리블리 인듀딘제기 카레스나 릉시지 요르발 무티체비나 좀보포코랑게 급데야 친구킨데스 나요레스 슈비나 온데 튜규네 카레스나 차와상에 카르체비네 레크신치 딘제기 틴조르기 삼르지 용고야다 나 튜디엔 도딘제기야 삼르나 로링 예토브시 좀이나 한키랑키 미지 양카레스나 렘뷰티리아 편도 요리스 제순샤 따탄데 급리네레 남주 가족이 치와 유비 내래 미미 진나 로리아 다 답아 땜바 메바 딘데 진도 선바 다데 유근 유기 탄데 메바 차야라 소바 딘데 능주 요르발 딘데 손잔 좀바베 다디 내래 비컨데 질이야 샤요르스 슈비나 랑고 카이 치도 니마 자스제 손샬 튀규네 안주다 수스르니리아 차와 상부시 테비 내래 야 니마직데 카레스나 군도 용야 이란 네버 상부라질 레비 내래야디 카레스나 답아 딘데 질데야 기네버지 메자 디네레다 미다허시 인듀즈바이나 만주데 아투즈 튠드지 나로 캐나리아 람추총바데 고코제 마슈바 심나로리아 그레스나다 나게 단킨지 소슬리제 튜돈디 나로리아다 인제 슈야 딘데기 그레스나 능주 용구르바 딘데 손자 좀바베 니바 투다 그 두두 이네레 캐랑게 나게 단킨지 딘데 마나바 킹용기 남교탕 정이기 자주라 춘진 님부치고 마세 진조르 키산바디 이네레 파 토르마 님지 리스 치 쳔구이 난샤 타양급가 카레스나 뇌즈탕 파르치에 코이자 딘제기 긴긴기 딘제 루징베 급리이나 진조르 키산바디 꿈규 고급 상부치 리스 치 손샤 다 좀바 보호랑 이네레 오네 카레스나 토심디 하장기 갸쳔부 이바 딘제지 촌토부도 알 신 두경은 저 차샤비 이네레다 정일이야 뇌즈탕 파르치에 코이자 딘제 용베 급리이네레 진조르기 삼바디 곰토야디 하장기 카고로 발라 고난게 이내레 급두두기 쿠르요디 양아와 당자차베 네즈 딘제게 급리이나 응아르웨 응안즈 로톱탄 라솔리아 종다토비야 딘제게 고급 상부지 레스 제손샤 딘제 손장 급두두 이내레 기란리아 다 안키시 뉴즈 당 괴자 긴예 파르제 손데 체드 좀바이나 심투 당 칸르마나와 대외경 동엔 당 긴예리아 그진치스 슈야탄 모투 얄게 용야다 조난키 킹베 심감지게 모투 미진랑가갈야 교우

ཁྱི ཕྱད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མི ཚང
디니레 나 마집나 야지 다셈나 템보 녜야지 디만세 키랑케 녜네 셈나리아 티티 야오치난제 그딘치스체 순토바 딘데 쇼미나 키랑리아다 메질람부간리아 괴자다 파진윤드기 답시 야오치레 교주레스 제좀보게 원드난샬 키랑케 이네레 그딘치 슈야디다 튜나미앙 시무일 장베이나 디니레 메지 멩아 더부지 처리스체 좀 봐봐 그런 게 순샬 먼저 이내에 중도내다 롭트 준비 급리 이내에 딘제기 제도는 게 요마리라니 밤에 이내에다 정리 부조리아야 그래서나 정리를 파제단 제도 그린체 쇼리스 제 딘제기 롭스에나 요마리 이내에다 딘제기 도시지 좀비나 기란기 퇴용은 서해나리아다 그래서나 냠뇨야 같이 차주야 딘제기 그래서나 좀 봐봐 친구 난샬 别查查这虚伪呢谢谢云电给用书被开的一年里当然星期开的怕被全当电别杨基我困难中的查查一年里面在两个处理杨年路停车机约不的一年里用多么多不赞杨人意给面子的超拉住年停车有的事情算下了总不过给一年里推举内的还是呢停车机托三级期间人意的乔安生不卡的这一年里当然星期 내법상에

0: 康仲犀利切语，
1: 康仲犀利切语。
0: 店内过年给拍给定色别迎来了龙卷切出了。
1: 店内过年给拍给我才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西南区人类茶几面的汤，日记开别，配给西里两位康中西里七军西别的餐饮。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
2: 新疆南朝公开说，谈到两个人生活处为立场的呢，平江龙天年轻力阔，气壮立场的那个，康庄西里七军西北立场的是，俺立场的总之做江三国不吃军营。那么两个，几点的态度，给人民作为每日康心呀？第二，人你的简单村别一个西域不赢呢？名次绝不送三万七百斤，那么他在浙江内绝对拿三万七百打这个熊西域啦。熊天日家卡外家这不死心，拍给打这日不写这个语不是？打这片嘴了，可得是这个呢？给吃了点过不他？给吃天日每日嚷嚷了绝蛋西域不他？绝蛋提了开去日月吧，开去提了去年日月吧。去年提电笔七百雄鹿西了。打准备电锯是何事？拍给曲琼路据所说，记录出金额中的松落，却给松赞干部个信徒，老板推门三百者，加卡起这电锯全部给了被切的，拍让其给得开去西松呢，这电锯给再讲，谈得松大尼玛多，先拉不出呢，给不让他们给点弄个几双娃亲别写不的，我们看不难几天日。拍给人类他们这个通吗？打这个熊送大你了讲不前呢？你不什么什么你呢？熊亲隔壁我说的团结的行动都给怕说，这个叫我啦，国门有人记住。且咱拍给日熊滚了大外面几步，打准备兄弟了讲不起个天呢？贵客心都切歪，那段时空里才拿徐金罗做外家子品做烂呢。打住这边穷皮过年，我就拿为南屯的三处事。但听地里菜呢，跟家子分做垃圾没屯呢，不要给打住这边穷皮吃水的退出。可对移民他，各地都不要给打住这边开往苏苏特移民收过了，我就拿为南屯彻底续约。听见呢，谁能优秀？但下面呀，这帮南屯我的三人呐。
3: 我们家那个朋友打住这边穷皮过呢，送出租。你家那两个的水果的朋友给打住这边皮过吃水果，可对张丽呀，伊那奶呢？提对打住马尾口桥的，朋友给打住这边看望，叔叔，团圆那家那个就送了那水果。
4: 那是了，打的卡的是那个人做几日，他那个人做打住马尾那个卡的是那，家个警察都特别的，朋友给。打住这边准备七十四年的，打开的时候是呗，就是这个拿了从头是地走，就是竹节边拿了些个多个，第二就是竹节边拿了应该呢，你看吧，忙不起团圆的，边那菜下边呢，他的这个团圆，若不清楚，谁都变精，缺个中年的，这都认不起的是吧？你今天应该呢，我让做他的谁呀？我就也是苏妈咪，那我就也是你谁也苏了。他天做银币呢，各地都有个团钱的是吧？钱的银币呢，票给你看的是呢，送到你了，这把钱也大。现在我那几个货代路当也大，是吧？跳过仓库当也大。几句钱说了，看的是呢，你工作个看的是切记拉不起下腰的，听这一下。别那拆下不银币呢，我让做拆下不银呢，各地都有个准备，他你谁都边境去个中年个过地的人虚啥不的，他我让做个票给。你打住给男的听着叫的，四对线路线听不听着？是吧？四对线路线就他跟俺继续呗，全面线路的可是凶着这个。四对线路线四对因为呢，第水涨不的是的，我就打马把这个涨呗，听着给送大凶起来。第二就第八路的了呀，看的是呢，这那我就去 무주 얍세 거기 두두 지금 무주 선다스네다 지금 막 도고야 선다지요리 팀도 임베이나 찌르 채베이나 가라서 무주 얍세 숨승에 가 된데 지다 무주 얍세 니스니 되는 그래 다 팀도 임베이나 무주 얍세 숨승 무주 무주 세바디 가르에서 나란조 무주 제조 있으체체니 다다 가라서 시가지 총기 아니 버게야 그래서 시에 통면 중요하러 봐 시에 통면 중기 아니 디네마 누군가를 마친 거 있네 죽자 친 거 있네 아니 가르에서는 这些 개별 인생 공부지요리 这些 개별 인생 공부지요리 디네 이번에 디기 공부 티당 신 디니 이게 버루려야 아니 무슨 제주세죠 다 디네리 이번에 그리러 봐 제 디네리 인생 그런 거 아니다 봐도 디야 가르스나 제주 디래야 가르스나 아니 콘조 가르스나 참 제제니 휴제니 임베이네 아니 우주 얍세 숨스 틴데지 중샤 다 임베이네야 우주 얍세 숨기 다 숨스 샤바딜레지입니다 우주 아니 가르스나 노한도지 우주 노한도지 샤바디 지단 체비네 나란조 제로 책동 둔게 니슈네 아니 책동 계자 좀이 숨 밝기 엔디기 미지르이자 개바체 뭐지 다 공전이 임베이네 아니 这些 개별 용도 가르스나 딘데기 최로 주 디네 가르에서나 아니 죽을 때바 가르스 그래 这些 놈벌라 소벌 때 앞에 대발 가르스나 흉가병을 장 하버도 아니 가르스나 숨다 흉달을 하소바 장 더이기 딘데 딥딘데 여러 공된 샤발라소 딘데 인도 아니 그러한 게 메디 죽을 임베 임네 공 아니 가서 무주제 주기 외계야 주부지 다다 나 대야 주뉴이 로카시에 군 아니 주부 디난을 가서 공기 가르스나 휴체니 아니 되게 가르스 그룹에 벽이 다르 집에 흉룰래야 가르스 그룹에 다직 심주 아니 디네 가르스나 야 공랑이 루주르 로젠치야 라서버 딘데 제바장 아니 야바야 가르스나 제디 딤제니 아니 참나 공로 조 휴첸 딘데기 제니 개바친 보치리 김제 가르스나 다그 콩디 가르스나 무슈 담아바다 아니 무슈 담아바데 기 가르스나 개겐디리 기겐디 인디 아니 카르레스나 당가라도 기겐 기줄로 펜줄레 카르스나 아니 나라도 옙다 세스 지주지 얼마 저바 변나가라도 차서 기루베나가 카르스나 개와 옙세숨 저바 옙임베이나 아니 지종가 봐 안디네 임베이나 케루르 무치 카르스나 이 케루르 무치다 아니 카르스나 제제르 무치 저바 라소보 콘줄레 세 그줄지 아니 콘조 기 gelup kwa ki tawa yinpe wang ki karisi na ani yapse su taa che ni ani tindu yirisi ngushu dama bata di yinpe yina ani tata karisi na ya nga rangzo chelo chekdong dunje dun tuni lo ne chekdo chekdong gyaja ngushu ngaji lo yi parki ane ki karisi na keba chenpo chiruba kong yinpe yina ani pyo ki datu rikwala chi shindu ne keba mi di kong rangi ki tata tagi ngay shu ya karisi na sidu she lung shiba di kong ki karisi na ani karisi na sunju be ki jebe na le kong ki karisi na ta bedi nga rangzo ki tirinsi 미간계에게 따야게 가르스나 숨다게 제바 개치슈 지차대 요리 딘데리 아니 더두운 가르스나 가라도 은근주 빛나는 음주 가라도 은근주 정도 은근주에게 나를 가르여서 은근주 가르스나 자주 추디소 그래봐 딘데리 가르스나 따따다게 꼬리 가르스나 딘데 망부치 요리 딘데리 은근주 담아 받아디 가르스나 수유 요리스나 은근주 양생 주배기야 가르스나 지책 요리 가르스나 기겐리 은근주 양생 주배 도지 수두 인배 있는 아니 양아라도 가르스나 제일 책동 개자 아니 좀이 군에 저도 지금 계좌 계좌 접등 밝게 된 적이 개받침 못치르 봐. 다 누승 안 저기 무슨 양생 주비에 도지 단 무슨 아니 담아 받았어도 이네 드린상 안 저기 미기려긴 제 땅이 라타코 미나 이네 저봐 라타 친디 충충 근데 지금 미네 가서 남생 하고 있나요? 무슨 양생 주비 남생 무엇이야? 염생으로 지 가르스나 무슨 양생 주비에 도지 이게 가르스나 숨다기 제발 가르스나 아니 숨다기 자외 제발 고대리 땅에 아니 가르여서 숨주비에 아니 가르스나 리시에 좋아. 소와 아니 등주바 임베이나 간에서 미노 니 딘데이도 임베나 나라조 딘데리 다 콘주기 루주 루지 딘데리 가르스나 망부지 가르스나 휴모가 제르바 콘주 조디 가르스나 나라조 콘주 숨 야세 임베디 두신 아니 지기게 겐지기 임베고 함께 두시 야세스 디 무주 야세 숨은 생각도다 무주 양전 주베기 기겐수레스나 무주 담아봤다. 담아봤대. 기겐수레스나 아니 무주 가르스나 나와도지. 오 두체는 콘주 게로게 되어와. 얍세 숨스. 다양 가르스나 뭐시 게로 임버 강실에 타다 가서 얍세 니스야 가시 나로요. 제가 얍세 니시바디 수다 술로 슈그레스. 무주 무주 얍세 가르스나 아니 디스게 숨다게 되바세요. 니한테 대용. 대용도 디도 조디 가르스 그러나 무주 얍세에서 디 조디 무주 담아봤다. 무주 양전 주에 도지레스고. 군이 니 근데 레스나 뉴주 양젠 주베 도지 티 당 뉴주 담아바데 티니 게로게 저와 힘바 잠도 마세 군이기 샤니 뿅이리 근데 레스나 아니 뉴주 담아바데 티 아니 뉴주 양젠 주베게 어구리 뉴주 담아바데 기 와마기 뷰기 부 수레스 뉴주 양젠 주베 도지리 응 독체네 아니 가르선 군이기 저바 든데체 아닌데 진네 게로 저와 힘 마세 안 가르스나 진대기 야 지기 퍼부데부 르바다 파다부데부 시네다 지기 저와 책을 열어봐 그 팔에 그 어구이나 팔에 지 저거 열어봐 진대 인도 인민의 피해 규벌이 말이야 진대 인도 얍세 두 인주 니어 두세 돌디네 얍세 숨시네다 니시네 그 또 뒤지가 또 두사고 안 그 얘기 다 저와 로규데 쉐부슈야도 르바 다다 다야 쉐부슈타 슈그메 조디 가바법기 인스나 아니 투미 군이 인구주 얍세 니게 가르스나 그 표현이 가르스나 이제 다주지 배터를 새벽에 재지티 마 조슈기 그래봐 지금 인베이나 시듀 쏜다 가르스나 시듀 셰룬 시 시듀 인베이나 뒤에 무슨 담아 봐야 이게 가르스나 표기 로규 터를 쏜다 마워 이게 가르스나 리버 마워스냐다 리버 마워스냐다 쏜다를 심주칭 이게 인생다 야노나 표기 다주지 배기 가르스나 중루를 아니 심주칭의 인베이나 네바르도 따고야 이게 가르스나 송좀 개진식 是吧? 디낭레 임베이나 아니 가르스나 찌르 말아도 숨주바다 등주베기 디게 가르려 그러스나 얘네 말 임베신 가르스나 숨다 그 저의 임베신 가르스나 제반낭요 제반낭은 하제 참르 카셀 카세도 시다당 카셀 카선 카고 난 거야다 야노 나 카셀 가르스나 믹스에게 가르스 그룹이 근데 덕주 난 거야다 라소바 망무시 낭체니 다당가란조다 시디셔누 르바 시디셔누 시디 가르스나 미간게게 다다 가르스나 학바도 숨다기 저의 흉정의 이베인 시디셔룬당 아니 저들은 무시 그 공 근상 공개 디네 이베인 아니 시두렌 부치게 가르스나 가만 시디 숨다 지진 개백국이 무디 청지 소아티게 숨티 네바도 따고 이야기 대치차고 여르바 전주 시제는 바도 두어 든데지 다 디네 이베인 가르소가 시디 셰론디 나라조 다 셰론레 되게네 되게 슈자 마 십조 슈모가 제르바 다디 레시아 조한탕 간에서 메뉴권이 디즈 슈는 생기도 그러바 다다 누주 담아바다 당주 양정 주비 담비 아니 가르스나 시디 셰론이네다 아니 레시아 조한이네다 간에서 메뉴티 임베이나 나라조 미꽁이 켈이야 그 근데 지르스나 숨다 그 슝라 자와라 제바 제 드셰기 난네 드셰 양지기 난네 양지스네 다 베디 가르스나 카셀라 코데와다 첸덴진다 찌규르지 아니 쭈구치와다 쭈구 양와지에게 가르스나 딘르기 이니 다주르 비슝지 이세기 잉그리 코 가르스나 나라조기 미 다 가르스 오르베 둠젠루지 쪼지 가르스나 무주 양젠 주바다 무주 아니 가르스 오르베 담아봤다 디니 임베네 나란조다 다다 임베네 로 이게 예유인치 그래봐 진짜단 저 가르스나 이와스 요한 말이 미디 임베네 콘조 깨사지 다 깨사바 망고지 들어봐 나란조 벽이 얘기 날 깨디 주어시부 주고요 맨날 벽을 루지 털이 차시하면 깨제를 숨체부 인생에 손으로다 그래봐 진짜 망고요 디 임베네 깨제 체다 깨사지 생긴 디니 디트 다티도 마란도 무슨 계제 전설이 임나 표 전부 교수 제베 이스 계제 숨 디르 시주 데미 나자요 빛나 임베 이나 아니 표기 최제 넘송기 걸 최제 아니 가르사 송생가 못다 지존 디젠다 아니 나다 최제 급 소소소래 계제 리지 제비스니 디르다 양 가시에게 디르 뭐 임바잖아 저 최제 티손 뒤에 침베 아니 가교교 되게 계제 제바 지다 아니 양 가르사 차다 나다 최제 뒤에 제비 되게 지자 디네 디 마 진이 로자와 렌신상부네 누주다마 가르스나 가르스 그룹에 셜루 점치 그룹에 가르스 되게 계제 잡이 유세 숨 딘데스에 소 드미나자 유부다 다 임베이네 계제 시바디 급티티 근데질로 코고다 아래 구주체는 언제질 계제 시바지다 계 서제 선지도 계제 시바디 가르레스 미리 니기 계 파주 규르 용디 티치규 소야 다 미리 빼나지 가라서 전비급으로 추슈 망부시 추 규류용디 규류버디게 아니 비리기 깨래야 법임 다 지규는 하지 못해 지규를 다 디리네손 담아 시바디 추 시비 된다 인다 시체 미관계 가르잖아 아니 진주네 디조 디 개벽이 까법진 다 디네 신다 규류 소화 매용 시체 깨제스네 은리지임으로 다다다 빼나 가라서 디리네산 별안제 좀 깨이 두주 오연 행각이 이장 가르잖아 가라서 제이단 비유부르기 깨제시부지 디게제 깨제시 깨제시 바디 아니 미리 현다시 깨직 미리 찍게 해서 주 주로 용두 아니 딜레야 카르스 그룹에 기체바 딜레 카르스 그룹에 닥주일로 지세니 죽을 땜퍼 버딜레야 게제스 이드르스 기업다 두스리샤 띵두 게제스 게 사제 시바디 어디 갈레 가세요 그래 그러봐 게 사제 시디 카르스 미리 능이 기게디 미리 능이 게는 뭐만 뭐만 쯔니베 단님부 되게 다다체나 아니 고가와다 고메데와다 다대게 드다는 표준바 라소보는 식체 아니 음에게 되게 가르스나 아니 주야겠다 라소보 되게 마 표준 맞아야지 만주 가르스나 이게 사바 소유진 들어와 깨져서 인데 디니를 고아 링주 디지지 그위부터 딘디 다다 가르스나 말아주 얘기 가르스나 시도를 못이 시도를 못이 있어서 가르스 무주 담아 봐야 이렇게 시디셔 론디다 아니 가르스나 텐조 무주 양전 주비 또 지기 가르스나 아니 리셰 중앙다 간에서 메뉴 니 코데부 요르스 카세보다 코데부 차고 해 아주 다 난도 다 타니 부 차죠 아니 깨진 버신 마 지부 주 차로 다다 더 이고 니 차셔 말아주 다 선이기 남샤 리시 코르간 센데도 다당한도 직대 지담하고 잠지 리도 지겨 그러바 자꾸 깨 교육이세 마 용구여 다다다 코니 니기 잠샤비 지셰 텐조 인베는 난도 다 타니 시부지 차대요. 그런데 다들 주신 중에 다들 이 천년제다 직급 진실을 있어야 좀 생각해서 드린상 알아서 뺐나 차샤 비기 럽시 인배기 가르스나 알아서 표랑 쪽으로 좀 피배 가르스나 신중에 럽시 관계 제단계 가르스나 아니 롭중 걸로 인배이나 다 롭중 걸로 인해 럽시 관계 가르스나 숨다기 럽시기 저와 시진세디 가르스나 무주 양전 두배기 잠배기 가르 숨주배기 인배이나 리세 중앙다 등주이나 간에서 디네 임베는 알아서 투림다. 디네 로브다 치무 디네 야 디레 하베기 아니 심주로마다 라서바 텐주기 자야데 조디 카르스네. 숨다 자와시. 숨다 자와시도 숨다 자와기 제바디 그게 조르 숨구여르스네. 지르 제베이네. 아니 시디셔는 조르스. 그발 다디 카르스네 알아서 아니 라브다 치가 빈조 로브다 치무 이네다. 남자 미리 로브다 치무 이네다. 순우 미리 로브다 치무 이네다. 동양 미리 로브다 치무 이네다. 라서바 지규기 딘데르도. 코 카르스네 첸덴체다 지규젤레 딘데 지문지 지규. 그러봐. 그 최고 첸보리. 최고 첸보 이메이는 빛난 알아서 다다다 좀 이 증에 이네다. 이 규칭에 이네다. 내가 강양으로 하게. 표게 이기 내가 증에지 임보 이네. 나도 남생 카르스다. 교려야 되게 간가 카르스네. 빛난 최디 진주 디딜 최디 조르고도 있어. 저도 이네. 남생 아니 가서나 리셰 좋아 조르마도 아니 숨주베게 자와 조르체니 마 뎌레 피고 말해 봐. 그러봐. 진데리. 딘디 공기 제지 디 가르스나 이거 알레 디 콘조기 체주 침부 숨지 봐 디게 디 가르스나 디니니기 체주 침부리 다디네 가르스나 빈나 코 대와 땅 요르스 전 다 가서 넘는 지금 말 봐 봐 빈나 차샹을 아주 숨주베 등주 숨다니기 자와 장용의 미당 숨주베기 아니 가르스나 리셰 준비 원부당 간에서 멜로니 떠뉴 예베 미나 남세하고 빈나 차샤 안주 가르스나 얘기 듣는 제비 아니 숨주베기 자와게 날 가르스나 진주 얘기 좁어이 민간간이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러두와니 시버자서 다디 숨주베기 자와게 아니 가르스나 지인 그러봐 진주 얘기 좁어 니절 민간 기니 타르자와 텔라 얼리 시버자 러두와니 시버자서 제단 가르스나 얼른 아주 얘기 좋다지 하고 가르네레 진주 얘기 주신 거고요. 진주 얘기 주 강하다는 밤아 라라산남 진주 주식으로 때 딩에 진주주의 티에 민식하는 된다야 싶어. 요를 봐. 진주요. 다 되게 마 자리인데 얘기 되게 이 진주 얘기 주고 얘가 되게라. 나로를 얘 잘죠. 얼리 시버 잘죠. 얼리 시버디 나로죠 봐. 나로 잡아는 러둘레 시바 자 생선도 라서 근데요. 다 이모 이내 가랑 저거 가르스나 리샤 저하나는 가려르스나 공원 돈어 보면 알아서도 러두디 주들러디 갔다 총 쓰셔니 다다 미가게 하고요 그봐 맨날 하제를 찾아 하제를 찾아비 있는 거라도 저에 나를 가르려고 그러스나 라디오 수라 우치네 텔라 숨비 당보자 텔라 얼리 숨보자 텐일 항마다 제보 슬레브리 티인디 티 담마시 디코 조단 고신나도 남시 신의 손도시리디 가르스기 여서 알레야 라디오 신고 라디오 시에는 라디오 기술을 로드 날아서 라디오 기 사실 주 수십에 체주 봐. 뒤에 가르스나 협주디 라디오 수라 우치네스는 우디 협주디 매버스. 매버스 이제는 텔라 숨배 당보자. 텔라스는 사스인 지구려. 텔라 숨배 당보 가르스고 여러스는 민시 얘기 남 대바 치단 제도 이외 대바 숨버 따디 따디 숨버디 수글스나 대바 숨버리 텔라 숨배 당보자. 당보디 가르 숨배는 다타 다나 다자 사다다다자 다양 딜레 가르자 얼리 숨버 자르죠 early sumba jars the any akiku e ashu a dangbo e dangbo jars. And sat up that datum this chabrich. That looks at the tinil hangma da jo, tinil hachik terida, sumber. Time in a young ranzo tea cousin, ni lisha joan and a tip devo, caras. Did it is some hachet, the narala satata, the tati kang pama, taminam, sat tops. Then I'm see jar devo, tip devo. Oh, the hariba. Today in the evil. Tapin a teacher, tanga ranzo. Sumjubegi, Zayak Nangle Carisina, in the Lachek Chele, T. Carusogrube. Meaning Chechilimit. Che Saturday Tatum. In a young Lisha Johan Nangla Carligur, Sumler, Tatum Putti, Saturday Tatum. Tiegi Carisa Tendaji to Chariba. Tayindu Imba in, and then Maratu Pugan and Sumdagi Nanglanumju, Medenk Chess in Chita, Shugden Che. Shibuya Wachi, Maratu Sumdaji knew you to River. Meden Shiba the Curl Cigarettes and Sumjubi, Zawek Shumla, Mursu Dembe Chetil, Mede. Sumjubi Shumla, Mursu, Madame Bell, any Carisogre, Tretitan, Sidudan, Nasova, Conjugi Carisogre, Sumda Java Cabba Mambu Carisna, Che, Canunda, Canu, Canu, Joa, and Lavado Casamuju Dama Bata, Muju, and Jetuva, Nasso, Conjugi Taju, Duchen, any email, like Jake Chet in the Gugas, like they tell soon to send the again. Tell Haji Tindesha, Benan Haji, or Tindre, Marie, to don't Haji Che or Carrier, Nay or Bina Haji Limbe in any Carisugre, you are Luzi Chevin, Marado, you are Jimina, you are Caris and I gave them to Carisugre in Samjol Hajeta, Tamjalaja Shendina, Samjol Haji Bati, Chawanaji Niki part to Yiki Jana to you. Bina Kala say de chin, Sanson Rajim, dear. Say, Nets. Never some jewel chips, chin, and the carison. That did not go with Shibu Shugumenta River, Dor Dina Carison, a co carison, the dear Shibu Dangchen, and Marazu Tirisan, Jogu Chimbu Yambo, that carison and Marazu, Tinoki carison, Chayo Resi to the Shuya, Dor Duni Shabu in a Pugi and Carisina Gane Carisol. That is a vision look, Pirim, Tindrej Reza. That Hakbardo Karas, the Pirim, Digate, Chung Cheni, Tadang, Yangjian Tuba, Tangu, Dama, but a Niki Karasin, Tatang Aransul, Say Chocho, Dung Chocho, Sineta, Rang Aransu, Pa, Bejavin, Maransu Tata Tinisan, Pilotin, Chingin, Jang Devo, Tatang Aransu, any Dajota, Tenjo Sinitu, Tatirinsa, Lata Chungle, Dajota, Tuchi, Lata Jingle, Tenjoti, and Dine, Dingimlia, Dingimia, and Karas, Murim Jingita, and Turim Jingil, Turim Lasso. And there are so what in the Tuduko, Tada to Lotanki, Tina, do Silver. Tada and Araki having a pinna, the basic Ganeshan, the devil you do. Jiri him in a perky, soon to beg his name, sometimes near Diana, Dadu Zibeshun, Timmy Sam Potaki, and a perky, gay, he chin, Yigasartos, Dinner, some dag, Shun Sartu, Debuti, Debuti, Benna Timmy Perky. Dadu Zibotica, Bena, Maranto, Womazilla Chasavin, Womab Carisna, Palace Uneta, any Dine Shuvineta, Zoni Shuvin, Woman Butch Jews in the Cantamanda, Shunku to say Tagal two Uneta, Cabat two in a Tusin, and Woman Butch Journey Tesha, Sen, Shonyesha, Shonyesha, Tida, Oma Shuni, Shonyesha, Tilea, Dirty Rambuchita, Sidu Rambuchi, Shorty Drogen, Martu, Tine, Shuradin, Sen, Shasha, Sundas. That he made him mean. Nuju yap se nyiki karishas na nuju dama bada nuju yangje tube doji gita mardan chura tini se jen rwa anti tui da uchi ta nganzu sa chok jo chi ani jiki shimbu rwa kirte hausse ta nga ranzu jiki somdak shung jenghe chi yinbe na ti da uchi na ani karishas na suesha ba tinda jele besha na miju ba ayo sengi tu chi ni karishas tumi sambo teke tu sita Toma, some dark shum sent it, Zawak shumjik to Sja, and Tine Julangaji, Debatam, Chinga Mambuji, whatever, Tangi Tine Jule Carson, Puria, Shunyesha, but it's short to draw, Martin Shurus, and Manchi Kaba Mambuyo, Rabatina, and Tradition Mushida, and Sidi Mushi Nik Zor Chibet in Regis. Ta Kuni Gibagea, Carres, Mata, Shureti to Sjajin, and Muju Yapseniki, Tini, Jason, two seasons, that ordin, Naranzo, Keritibo, Reva, Sidusianu. 아니 가르스나 리셰 좋아 아니 딘데게 소도지
5: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6: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히 야게다 불어 내 생기 빌네스 님디 Never to so lindo can lemba the chop to them. Miri Renig near Juriati has a chick catch. He has it.
7: Jamina told you in Nanda, not to give the linky said the book drawing under that. Don't it so so no me, Mina Mabuchindu, Sanchin Dumuda, Sadanica Ginani did it to Shido Chevayi, committing Nigagin Ningi, Tang Ni kept it to Zoki, Jun, Tang Chulu, Tang Junita, Benjur Tanta, Nizu Mabuchi Tongundu, Miriti Nigagi, Renig Musiki Chichi and Tongundu.
8: 저기 탄당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네 저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디 링타저제 마세가 탄당가란지 셰 샤브디네 하장 푸송속고 저디네 로가 갸조레스 디집디 잡았다 저기 네디네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푸송속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5: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범미베 시리기 두즈체
2: 생에 남초 콘토 헨게게 센트비디니 슈첸로자와 갸츠펜조라네 퍼기 다주직베 충피 치슈구 투츠 그뒤 이민타 그티디 퍼기 다주직베 켄와 수수퇴유미소고라 모제나웨나 튠디지 지메리체나 갸라게 무튜네 퍼시웨 징주당 차베지기 퍼기 다주직베 고롱 모제나웨 낭튠 체지슈베 헨게네 투도도 세나 유슈 팅디 강조 시리 체균 리체 순참다 시의 李前的是不是千贵能看把上次来他总之作用三个不次之一我能洗面李前呢杨家节约听见徐天家伙

동지 대다 출퇴니 추크면 낭방세 중요수 시그로 깨치지 도초 디니 쿨루 야르주네 사자식도 샤체 체도 깜불 줄베 무튜디 돔당 친공도 주 20 토안에 그 사들 릉귤 치체 치신 초토 개네 라미니 배급 냉고로 추퉁뱅 강함 캬파 중세 샤체 닝이베 쇼파르 퉁뱅나 출루베 슈양 뒤기 메메 카당 느구소 민디웨 추티 진용도 좋았낭 착배 다른 착배 초월 가초하신 룽북과 투배 착도식을 내내 류부시부 님을수 생배 뛰어크기 팁지 주어왔다 교통양 표디 쿨류 도순부 졸뛰어내 주바지지 착배 최소 중중 대다 주부다 탱아따를 세모니기 월도 진내 세매 내외 포마타도 고바토 서주기 나와식기 락비 바시에게베 시 사르사 타둥 바시에게베 시 대외망와 사바마세 짜탕 소마야 냠투사 탱아 소마 통뇨 메베 양니 시기 공아기남 양나 뇌부시엔 강시킨바 메신바라 세수와 중우티 장라 뉴스치기 마르탐냐 그 시남 도얌시기 도하샤디 고국군의 십착부 뜻입기 대다 랑가르 판주 초롱당 편준 진티 제도주 시직이 시현식이 개발증내 세심 친도하치 시직 도얌기 땡내 강출도사 대팔자 땡가 제다르 규규매발교르 딜당 총배 시 대다르 뜨급 류순가부로 만당 중세 땡배 글심수 닝지 중세기 조문 강첸삼 와징 강첸삼 시대 땡도요 강배동화 제다 세수와 충중디 폼부 강철두배 급태를 결산발 렌이다 시다 누루다 차교다 자탄제 창만이 직충다 잔염인 년직정리 알람도 교체 랑킹년잠도 떼내 십차부 따왔다 년치체겐식 용기세탐 냠배 천하식계 삼루티 눈탑체대 차리엔기 쇼급계 지워시바 탄예 점식 민바라 응응 진진아 뒤다도 정류당 지마따라 쪼라 심캄당 착살 교화식인 리촌 대초와 현대를 치우시기 위해바다 치우 대년잠도 저구르당 축소 내휴유 초가를 착박기 위해바다 격진이 초의 벌립 충충당 자왔디 골무치민낭 구르충 수바다 골무치질

매버티니 룽숲 차규 현에 캐루옹웨 뇌포 강식 제냐 세울라 코로와 식겸네 뇌포 대다 기치 수제급 다수 루다 라다 년다 아차다 지워다 지워다 제체부다 샤깐부다 차동다 싱포르다 회구수와 유바통 코니와라 짜르클프 세우이기 캬바차네 고띵두 딘디 뇌수와 대다 냠두 냐센두 그루와토 세우이 초아현티 뇌수득 고시다 최디 공박 강양 본참체 뇌수와 대다기 최두 민풍부니 유진 풍부지기 류토두 표제 춘도직 견유바티 짠남 싱네 캬뉴스 자카라 샤무 칭시 나부식 지기 예징버 컨두 고풍현티니 표미직 인신 대 모동 접집도 줄바다 능부 겸우기 교식 교육바마세 더둥 방된식 양지도 방된티 응원보다 말보다 팅지에 취시숨내 줍 탄다니엔다 아차다 흑구지에 인지 두바마세 더둥 방된야 모신기교 방된니 퓨지 퓨미츠 방바르 지규르가웨 주시 넘버자웨 퓨지에기 겐규식지 강의 출린겐 표미 대장 방딘식 지도장 디더뷰 천도와 카탕부 민도 방딘이 세우히 의수 겐바따라 사투 니슬레 웬당 접투초 자규기 마사 땡고르 치발 때나 사차 최신 규어바 세부시 고중세 시에디 정의 경념도 사월 도하시 강의 콜라 교부 쇼체 치주 이라친 양삼로 디달 코르와디 교부 켈치나직 카웨 욕베 유룽다 통근베 탕규딜 되발레 원장 준비 킹다 메토 집투 시에베 사자식도 송날레 냐 정총투 록베 람파르투 나리양 다르직베 초 규규베 초나네 정수 지마치신 동에 그 제바 풀잠 체데 렉버다 그 냠메 락베 땡기 강캬나 제베 토아투 자르 푀투 립춘 정이기 모동바 따웨 모시식 yu-du-mu, ngoshi binti zamiya ma-ni. Zong-yu tang zong si-xiong le xie-gu-tien-ra, xie-gu-yu-ngi-gya, rang-gi ngodong le de-chi-ri qing-a ter-song na kele-chik-nya. Gap-ti-ri chung-yu-ne ko-pe ngodong-tong, ma-xi rib-rib zami-yin-mu. Jin-na ngota-ju-tub, xa-mu te-xi-chi-wa-ta, lu-bu-chung-si-gur, ngodong se-bur-ma-tong-yang po-nyam-tio-jing, Chosim ribdu kewa shik mayinba denki checho. Dawa kashi eki kongdu koni rangla yichi ki kinshin chungshe shindu tuyla badub jengi loma shik yin. Tsiu yi nguyo su huyn torne yu zam luji, nyan zam ki ngarwe sebe kyakdin tu debe ngodong chungse sewar tongdib, lariyang rangi ngodong la dahindu huyn tor. Tik-tik-tik shi drachungchung shik chenglongtang zhane kyakbe todu bib. Kwe tini chakdi yinba xi, tini chakdi ngarwe mawa tongxing, tar gangbe wadu cha kikin. Chakdi tida nyurdu kyakbar kyurjing, cha dang kyakba nyabdu zhi. Koba yongsu nyacha ne kwe mu chakdi jang rengsu ki chimachi xin kwe jie song. Kwe tagrindu jangda chigib, tar jibbe cho ni juisu dar kyakki kyokir namsa jinsan par singxing, ngogar chinje kyunba lupe. Gantang zhaxing wei chim-chim tu cer. Tegxing tu ngaxing kengri gengit neba di teng tangbu tongwe gubdang yang ta cung. Loi dong ki rengi ni pyo changtang kui du nexing tine changwe su gyo ci ajin kengib gima ta. Ajin kengri gena ajin kengib gi kangjong ta. Kunu lar lip. Saja tine ba gui na ma duwa co mi du bie nexik ta. Ngaxing yangxing changar chi wei mimi longdong shik gima xingi yu. Pyrigi bagu kisar gebu maktachimne tigar jor yumi kyu maxin. Longyugi kangrini kang disi rigyu yinxin. Chuteba namdang zawar. Kang disi rigyu gi kang rinpuchi xere jie gynyam. Kotu le kang rinpuchi ni pyönta, gyakar chuluta, nangdenta, nawi mudik gewa bache, chulu xi, zambulingi diwar zingi yu jisar. Tande nebabdu rewa ti drupdab kala yu. Ko kawa puyu le jingne chongzu chungchung tine che mitu par kyurto. Lusim niga dapshu chakbe chashin tu kyurbesu. Gabdir kola ngar chungyong mebe lusim ki ngedu chimbushikki.
그 개발 종료 다시 해.

베테랑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지배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급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콜라 다저그 제바 망고지기 나라야이나 슈데 다정부테 다정부데스 제시 능데 제자 다정부테 당 다정부데디는 슈데임버지글야이나 문지탕 제시 겸버디나 망부통규어레 콩송스먼는시 사다다 다정부데디나 자와낭라야이나 무수 댐베 학제기 체지 임바 다저송스버레 네 다리 대 제시 슈베 규림낭라야이나 슈덴디 가르셔라서나 슈덴디 타다왕게 따정무데스 인스 제시 첸두유 타정무테디이나 슈덴 머인바지기 응원에 루바람 양만나 제시 치두유 다른게는양아도 슈덴 따정무데이 다 슈덴 따정무데디인데 슈덴세디 나도 공항오도 송스무능신 다 근대지기로 고구가르스나 슝디 진주기 차와조르 지외 체당 남이소 진루디 댐버르와라 디나 금제직체 금제니바디 가르스나 진주주 양나더총당 양나주디 지리기 테니 라튠바르규에 남이게당 체디민기 체소 진기유자 타다소기 지르야이나 다정무대디 전도블라 예밤 양만나 대다그 지라 따정무 대디 자와이나 다튠바르규에 인자 슈디엔 샤와지글 코고유스 다우나 다정무 대디 케바 망부지게 슈디에 인바라 문지 탕 대시 능 요아리데 내 체비나 다정무 대디나 슈디에 머이 디 머이베 금제양 가르레스나 학제 급수 중에다 참조를 학제 요아르와라 참조를 학제 겁라 다정무 대디 참조를 학제 기 튼댐바르 주베 꼴러야이나 대대급러야이나 자와러야이나 무엇을 송난거래 배차샤베이나 대대급 자와라 강민주베 야타나 수벌라네 애자와 터녜왕토 숨인데 외배왕토 시루교 퇴기왕토 니인노 시베 치강아부디니 투미삼보데 대대급 자와라 숨베 시에뮤카직리 시에뮤티다그낭네 지강 숭배급라 대다디 튼 강댐발 주배 추시 숭배급라 터녜왕도 숨인대 숭으로와 대다디 터녜왕도 인하 튼 숭담 댐발 주배래 숭으로 다오나 터녜왕도 숨인시배 숭부소수 가르래서나 터녜디머 타바탕 다가능신기 터녜남당신진 대신 터녜학제제를 제상오나 터녜학제제 이모이나 터녜학제기 고든댐발라 대다주구유스 자와라 무엇을 숭바인자 다들기 슝디 대시치배 규림난라 편주제착바 무지조이배 튼다지인자 와라 대대급 참조학제기 튼댐발주구유스 숭바 대신 대는 대다디 참조학제기 튼댐발주구디 자와나라 무엇을 숭바인자 대는 대다디래야이나 네 대시치두자네 슈게스 머시부채 원의 중외 대다스 시에비인
1: 新建南部组公共商谈到天南区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百千元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地南西月别新南有秀
0: 진주로 마드베 테랑완지엔 시에베 겁라 테다 시에베 겁라 테니 학자르 주구르 송르와라 제자 원의 중에 테스 시에제 대세체나 야구두성괴 테니 학자르 무엇을 주버디 자와라 무엇을 때문에 균쟁게르와라 이는 나대 대베이나 딘데수 코나 드그레성괴 또나 카데스나 슈크덴디나 따정무 대체 응어덴디나 사답다 따정무 대체 다가는 신기 워기 워도 충의 대다다 숭지제 저체제 워드탕 문지 대세 체베이나 다동무 대대양 더니 학제라 주베 턴디 댐바 인자 니니 학제기 체라 두바레스 더용어말이야이나 다동무 대탕 사답다 다동무 대 대신 다동무 대제 학제기 턴댐바 주베 수디 댐바 체베이 학제기 做我天津女白羊开的是呢，上马真棒，绝对上马顶住点把天银子，明烈下届是老热了。下届个穷哎，七杠十不低难呢，他妈他妈的天内上马的借把我送我的，天内上马的借把我是呗，七杠低了，广东我的送什么能行？下届给车顺便。 屯康店的处的，俺做了呀，谢谢钱不得。第一呢，他这么提送不的，开的写不得是呢。他也点么他把点不得，英语可给考过了是呢。俺送新白，得说给他这车提大了也呢，考过的。那第一节了呀，上么趟接吧，我写不提，得得得送给他这车提大给屯子女不的呢，俺做了点不得，开的写完是呢。 电解铜马做板，上马的接把长呢，铜车长是准备扎实一把。车银子，那啥解释？前提到了水洋切不得，别吃下阿了。俺都推荐给这些都在呢，别停在下边呢。空气中哎，设计给这些不行呢，他绝不通过停在这点差不多了，绝不拉呱唧。 俺都点差不得，空气中哎，是都在那空个点点住个的设计，给这点点写不得。他问的，参参的呀，那俺做娘，家规范那点点列个罢了，空个中哎不得卡里呢，这是一个中忙哎吧，谁能个中忙哎吧，人家面前空个中哎不得卡里呢，对不？ 那段堂，挺大点的，谢谢钱给钱多，那俺就养几路开的话的是呢，空气中哎，对，对的姐姐，空个中哎呗，工资的姐吧，成就一百，挺点不罢了，空个中哎呗，工资开的是呢，可让人呀，住宿月吧，女吧月吧，可让人住呗，没闲了，偏偏是吃我钱给生把三个多月吧，人家他皮养月罢了说呗，工资忙大的，大中。
1: 我弟弟接了呀，就要要了吧？别的能行呀，俺就别去续备呢。冲了亲，谁都在呢？冲了亲呗，吞大点点是点呗，吞大的可点差不得，冲了亲。冲了亲呗，接了特种样，吃我现大点点钱月吧，俺们那天门呗，吞大现大点点住月呗，吞大点点，我们别搁了呀。那俺就看这个了呀。冲了亲的，天女，家了女，媳妇都不，木头长也要了吧了，钱长。
0: 红都白下呗，第二个老个，他们那亲爹，空个中爱爹，是吧？在第二年个开的车不是呢？决定他们定居又不点吧？要么呢，决定他们点点，屯车查完事，点呗？你不点吧就完了。今天送单被第一个了呀，那开始呢？他们这边你不点吧？银子还是写不完了。
1: 学界的同一个救助过了，当然俺都是空了，我这算什么能行？学界说的作为女白羊开的是呢，决定他们定居一百天点不着了。但他们定居给那边我呢写不呢，忙我从这拿了呀，那写没就送药的。第一开的是呢，得说学界给彻底打个同抗点不处的呢，谢谢也过去吃多多，忙我从这拿了呀，肯定送的是呢。 店里他们又不得，参加我汤加我，现金把汤送的都是做浙江送的团呢，他这个车，对对对，送给屯康店边处的呢，怎么能下？忙我从这送么能行？啥大大大这么得塞的家那么的，店里他们又不得个得送么的。 店里他们又不得，他们又不点包就不得。那我那他们又不屯点包就不赢了，他们顶住了呀，那不开的开的要得是呢？浙江你不得，参加我堂他们家我送不得。浙江的俺做了呀，屯你点包就完了，他这个车滴滴滴送给他们开点个的是呢？参加屯点个的，你不开的点包就不得是呢？ 他们家学姐给屯点包就不得送么的，那浙江苏北搞了呀，顶点送么的，现金把汤送都得是，广东西北参加他们家咱都没去，特种样，现金学姐给屯阳点包就不认识，那么送给团呢，他们定居给屯点包就不认白出的，俺做了呀，谢谢我的，那我的，你在地哪了呀？你。 大学个送别，找我，铁大个扩展过了，我就许不汤扎，大学个车，滴滴滴送给屯康店把九百出的了。 鸡南巴汤鸡南巴汤汤汤有没有过了牙医呢我都学不赢你在前面拿了牙他在下边来团结组织其他都姐姐我都学得赢感谢三万波南给推到的三万了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로 염달이 전쇼주인 팅디 생규로 기난된 조원이
2: 딩츠 튜티토 지키 프로젝트 진핑키 종이 캐치 멍시 심주로 중노교규 중무 송두토키 송세 지바 괴비 지베 고타
1: 시진핑키 후진 행진 장조 직직 레고르 이 루미 용라 티넨 딩데 망든토 레든주베 통메 섬든된 송키 겐디 쿠르신 레기 퓨데 단다미만기 학삼 남다기 숨마치그 시 년도 나외 고로
2: 중앙 인체력 공격률제 루지 승진아 망소기

0: 面就整个组月新疆重庆的霍家总体新南木坎人类行列直接抗造通月不是满面老多起新坎新列是学习列年列坎起经过的话徐方子义新南土就到了马拉绝大定个月况起老多卡巴的起年轻年纪新南出地东回马拉人工啊九个月马拉提出了一个独在他出地东回体育那里开表过年尊敬徒步月你们来看起你们这边设计母你都出去了托单明能啊怎么去就用你托单松用去的物语即送不是况起出最注意呢设计母我给藏马就当这个月罗多来调整米照我搜索了刘塔出口为调整米照我国国达出地大年天才判了用几个月即绝不是行南地座塔便就罗多我都有这个切片河南起松木天空监督局内行列出现皮具级别监控给六只羊高度透视新乡起给列开个门让丁行住三边前边人类松木动气起出国起邮政机关给六只的决定前边内大来给我打游戏出现体情侣子孙起南京直接来卷土不谈行退给出现牛尾满内气起了马路大雨给列给机构经验的起留着孙英起让给你听给前边子孙起董庆出借题人归监给出借同我谈就去南边国内松木谈出借连任忙不起立马住土不谈干不起跟他几个松木浪怎么起再瞧不起东土无语平面松木粗丢年养家的皮具级别女伴气质大有不谈新南起平面天空给你提他九个区别微博九年新南起秋季偏置七度大雨及绝不是行列出去给列忙不起去老子切给他听列人不穿我他河南起秋过早为行列出去这个切听列马来真有不是明二河南图洛阳电话接行搜归他传给了忙不念书接别行列出去给听列去做些巧有不他许可言起所准给列家堂居退松就对接不他行情用起行列出去给接归宿电不用啊给用起准车都念不他主农罗道作为旧任师伯出现监督去了又不是
1: 那么确定给养的你的那种对着皮肤的给你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你生心不给你不要弄定你会不会听他们给生有的娘炸的这些事
2: 这个雷公呢被别人出我路路正在学会推不贴，出门在身在木头听不得。二里街镇人们在厕所奥运练钢琴，几个八十万元把了各地单位忘记。二里老朱街边的开包托菜店，才九个人去托人数，加上我的成军，来个新的拍拍的，移动居民蹲楼到我东北村去，住在托学所里边。城市来元把了，二里推运老朱以街边的开包托菜，年代的群雄呢，加上我沿途群众托票。而且罗松主义这边的开包投资年代的各批个人加上我的成就系列过泥巴的泡泡贴年冬顿流到我初步村的脱学术里边对于罗主义这边的开包投资贴对刚大家外边的浪过的外边一年前被外边阶级记载的这个同时预备而且这边从这配角杀手了给这么甚至前不前行于现在而且对于人为记载投入前不贴这边的这边从这的举止前有不是这边的罗主义这边的开包投资的财政的人各批人加上松的成就来过松阿帕的帕的另外罗松主义人的深度沙巴脱学的队友来历能够的明年从来艰难的俄罗斯政学在教授前的编著了修建贴吧的生产七八天这边的这边盘中七八甚至加七六千元咸阳高市社兄给给镇店边农事社区网起农事七度都准备生产七六千八的马脚七根铁匠这边牛在牛都请有几点鱼。
0: 这个流库呢，比外流区也门湖在长期给政策别次九个年，但是别确定十几人。昨天二十起木头能住，也门起三家门铺了，靠过天我就硬硬吃不他。靠过这边面饼给拿，也门起三家门铺忙就直接吃鱼解决不是。昨天二十起天天那个人连着扛羊前面不是。
2: 这个流库呢，别别流区。一人伊斯兰杀鸡送马给车军的人百万，你最大呢？一人车的人贴的，花了木子错给客人数，二人木棒的 MQ 几大件的，明明能不送都弄单有不是？二人建筑，我们最兄弟看给车军的人，二人一人了， 다와 초기 진 먹답 개배 진 타바라 아고 통주로 숨게 개주 땅 여봤다. 면바 제바 있는 다바르르 탄도 아고 통주 숨주 바람만도 조교제 제시해요. 어리 년주 망부 20세 봤다나 어리 이랜기 막돈 자주태 응수 땅외 조송태 아고 통주로 책동 신수 여바시.
0: 이거 레코네 비웨네츠 우르스 교송부 최종은이 망탑 선교비네 대신비 추승섭시 이시 우르스 마키 총미드네 신시 천진 체유지 네티르 쇼부덴자키 미미넘주 응압기 기주 결고 도팜당유 지주부시 요린케 총통 지린시지 최종은이 요린 초키 튜살비 미미넘주 고치키 초대시 리주중화타 우르스 마키 릉부 미미넘주 도팜당유 지주부시
2: 세계 넘버 2 공세 선교를 연주 쇼겐 다와 요준 라다 렌지 원두인 레젠 겐고르 난겐 참주 라다 삼덴 뱀 라시
0: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0: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주미 주원이 은지 변대 양천시기
0: 서주강시기 유기민남 용어치
3: 미리카기 등지야계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서당 독수내서 여원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소니 콜라시피 로조게 급키 도브쇼 지그지 용치 보세르냠레키 람부사바 되고 시베 고스타 락당제티 보세르체메 냠레키 뷔세토웨 피겔라 꾸디 동신 유베코 콜라시피 미터브링헤 통뉴 레츠튜게 제시 통무티 장게토 캡자 제베코 중크 라제타 마조키 유럽 유샤키 벤조 초규라 꾸뉴 사바넨 피코 중국타 이집키 무유주 냠레라 요세 춤제 토베고서히 샴라 팅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세런나 예찰 계급키 주지시 진핑 된슈타 갸가토 보스르 계급키 구지피 젠솜 팅쪽게 발죽발피피 다딘키 섬진히 롱아젠키 자르쿠 쥐용피에 구조로 퀄리티피 피케 계급러 족피에 친지키 자주 계진식인피에 버스르침피 냠레키 뷰투 피켈러 니지타 퀄리티피 로조 냠지가 장토 장비치발 구디동교 탑주기 투닌 대유시 딜리사발 숙배 대윤 초중 이슈 섭식양 머신배 대수나 조시시 진핑 최고카 추점러